0: 시간을 또 러시아에서 배운 것과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국 관객분들에게 정말 최대한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공연을 정말 열심히 더욱더 준비했던 것 같고 몸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관객에게 가장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한국 관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제가 주역으로 승급되고 나서 하는 공연이라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춤을 췄을 때 좀 저의 즐기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깔끔한 기본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2: Both are K-Arts alumni. To rehearse together for the gala. Close communication is helping them make every rehearsal count. Then, the day of the Summer Night Ballet Gala arrives. Before the doors open, the artistic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are busy with final preparations.
3: 그만큼만 해도 돼. 너는 방향만 바꿔주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면 되는 거였어.
2: On stage, the dancers focus on one last run-through.
4: 이번 썸머나잇 발레 갈라에서는 기존에 있던 발레만 있는 갈라가 아니라 발레의 어떤 정통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컨템포러리함도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적인 모습도 또 담겨 있는 그런 갈라입니다. 조금 더 특별하다면 그래도 이제 정말 최고의 무용수들이 와서 공연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객들에게는 너무 새롭고 또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In the lobby, ballet students and fans of all ages wait eagerly for the performance to begin.
5: I come from Japan to watch the Minchul. I think he's the best dancer in the world. I love him so much.
6: 전민철 발레리노 화이팅!
2: 'At last, the curtain rises.

0: want to be cancer.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as modeled after top European and Russian ballet academies from the very beginning.
1: The school has developed a distinctive model of ballet education that combines intensive studio training with studies in choreography and theory. Central to the curriculum is pas de deux training, where male and female dancers learn the art of partnering.
2: 요 엄지와 요 손가락을 요렇게 써주면 여자가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도 돌 수 있는 거야.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 그 중앙을 놓고 돌려고 하니까 여자가 아 하고 쓰러지는 거야. 손가락을 쓰면서 남자 쫓아가는 월드대 수업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사실 빠드대 수업이 남녀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배려고 믿음이고 기다림이고 이런 걸 사실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서 발레단에 가는 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Frequent performances give students experience across a wide range of repertoire, while coaching sharpens their dramatic interpretation of each role. The results are evident. This year, K-Art students won in multiple categories at the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3: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데 클래식 발레의 테크닉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해석, 파트너링 이런 거 모든 면에서 다 도움을 받았고 저희 학교 특성상 되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런 공연들마다 이제 다양한 레퍼토리를 접해보면서 이번에 콩클 때 했던 작품들도 좀 미리 많이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한예종을 다니면 공연이 굉장히 연습해서 얻는 것보다 공연 무대를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아트's unique approach to ballet training begins at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country's first national institution for gifted arts education.
5: 숨 쉬고 이
1: At its Daehangno campu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ain at one of seven levels with instruction tailored to their age and ability.
5: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아요. 이 생각하세요. 세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게. 이 세 끝까지 한 번 더 무릎 발등.
6: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발레 기본기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어려운 테크닉을 막 빠르게 습득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 몸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정렬을 맞추고 기본기를 완벽하게 조금 심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 놓은 기본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Government-funded scholarships support the training, but students must pass a rigorous audition every year.

0: 생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랑 기초랑 발레에 대한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발레를 하면은 이 감정도 함께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더 행복해져요. The two young students.

0: training at the Institute in 2018. Both became prize winners at this year's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The winner of the Junior Boys Solo category at the same competition was also a student at the Institute.
1: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영재 교육원 하나만 다니면서 올해 이제 영재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내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발레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컨템포러리도 예술고등학교처럼 배우게 돼 있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자기 몸을 돌아보게 이제 운동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일찍 배운 만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0: Students at the Institute can gain early admission to K-Arts through a highly selective process. The university also offers early graduation, allowing exceptional dancers to join professional companies at the right time in their careers.
2: Youngjae 선발을 할 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의 현재 수준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재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죠. 발레는 한 해나 두 해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재 교육원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죠. 이런 발레 교육은 사실 재능을 한 시기만 다루지 않고 성장의 흐름 전체를 설계하면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0: The strength of Korea's ballet education system lies in its continuity from gifted education to advanced university-level training. Many Korean dancers, now thriving on the world stage, have followed this path. They are living proof of what this system can achieve.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럼 시즌 4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0: 이거 또 한 분은요?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5: 너무 고파요.
4: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6: 삶은 계란 두 개.
4: 저희가 다 조금 드셨네요.
5: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네.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0: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1: 요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2: 윤희, 윤희.
3: 둘리 말고, 둘리 말고.
1: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3: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1: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1: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췄거든.
1: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어?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1: 아, 죄송합니다.
3: 아유, 아닙니다.
1: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3: 아유,
0: 예,
3: 예,
0: 반갑습니다.
3: 예,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아,
3: 네.
0: 공복이시죠?
3: 그렇죠.
0: 예. 뭐가 좀 땡기세요?
4: 사실은 그 두부두루 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4: 아,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4: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3: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4: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4: 북한? 꽝? 꽝?
0: 꽝만두 이런 거 정답!
4: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1: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4: 가시죠.
3: 네. 자, 꽝냉면.
4: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3: 거의 없죠.
0: 네.
4: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0: 아,
4: 회장에서 제일 좋고.
0: 유소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1: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1: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4: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4: 그럴 수 있군요.
3: 그 맞다, 맞다, 맞다.
0: 맞아요.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1: 설마 저기예요?
0: 최영다.
1: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자, 전용 주차장 보세요. 맛집 인증이.
3: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1: 이야.
4: 오우. 54년?
1: 신스 1954.
4: 와!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4: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4: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4: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죠.
0: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맞자랑 맞자랑 아,
1: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0: 있었어요.
3: 그렇죠.
4: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4: 환대를?
3: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5: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0: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6: 안녕하세요.
5: 와, 너무 좋았어요.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4: 안녕하세요.
0: 우와. 우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1: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1: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0: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탕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1: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 여기.
7: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사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0: 원래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0: 네, 맞아요.
1: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0: 네, 유명해요.
2: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0: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1: 다르겠네.
0: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1: 그러면 여기 그 일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0: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3: 아, 정통 평양의 꽁을.
1: 꽁이 네. 있어요, 근데?
0: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1: 꽁 사냥 이제
0: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1: 꽁을 받아요?
0: 네네.
1: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0: 네, 그리고 꽁이 있어요.
1: 아, 꽁이 있네.
3: 꽁이 있어요.
0: 네. 네.
1: 그 꽁냉면 가야죠.
3: 꽁냉. 네.
0: 꽁으로 내기.
1: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4: 맛있겠다.
1: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4: 너무 신난다.
1: 꽁냉면 먹은 사람.
5: 처음이죠.
1: 뭐 드셔보시죠? 네.
4: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와, 처음이에요.
1: 진짜.
5: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4: 꽁은
5: 옛날에 유학할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1: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5: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4: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1: 네?
4: 구워서.
1: 나보다 어리지 않아?
4: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제천에 있었어요. 뭐 김포 이런 데가 꽁이
1: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닌가?
4: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1: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4: 해서. 꽁은 그 자기 영향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잘 날지 않아요.
1: 아, 정말?
4: 잡을 수 있어요.
1: 대한민국 얘기예요?
4: 예, 예, 예.
2: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4: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1: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4: 아니, 그러니까 꽁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1: 뭐 하는 사람?
5: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1: 아, 이게 진짜 있어요?
4: 맛있어요.
1: 이야기꾼이야.
4: 떡볶이가 맛있어요.
0: 동치미.
1: 동치미. 아, 동치미인데.
2: 뭔 김치야?
0: 김장김치.
1: 김장김치.
0: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딱 냉면식 구황만
1: 손으로 딱 누가 봐도 손으로 만들었네요. 맛있겠다. 맛있다.
2: 와.
0: 와.
2: 와.
0: 와. 뜨거다 진짜. 맛있다.
1: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0: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1: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0: 두부가 거의 80%. 맛있다.
3: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예.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신 거예요.
1: 그 저기 자학술도 알죠? 응.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2: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야,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쪽쪽 나오고.
2: 장난 아니니까?
1: 신기한데요?
2: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2: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1: AI를 수정해 주겠지.

0: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어우, 국물이 뜬다. 간이 있네.
2: 간이 있다고요?
1: 되게 짠.
2: 무슨 말인 거야? 너 일처럼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1: 아니야 아니야
2: 진피랑 비슷한데?
1: 에이 진피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2: 나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1: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아직.
2: 아 진짜요?
1: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 육수는 그냥 꿩을 고아서 그건 정말 꿩만

메밀 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시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7: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이하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냉정하네요.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중독성 있네. 이게 평냉이 매력이야.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요.
1: 근데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네.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쓱 얘기해 줘야 되는데.
3: 제일 젤 형이세요?
1: 예. 네.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홍우 형이 더 많지 않아?
2: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2: 아 그럼.
0: 한 살 차이예요. 형 어금니 꽉 깨물지만. 완전 형 완전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유수영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의정부에.
0: 그게 아, 아. 원적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좀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0: 그게 참 좋아요.
1: 맛있어.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3: 뿌려 먹을까요? 그럼
1: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4: 그대로?
1: 너무 많이
0: 너무
1: 많이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

0: 예. 너무 많이 뿌렸어요.
1: 적당히 뿌려.
2: 조금
3: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그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2: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1: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2: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진데. 훨씬 맛있어요?
2: 이게 냄새? 포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1: 거제 평양에서 그림 먹습니다.
2: 평양 스타일.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지금 겨자.
1: 겨자. 겨자 맛있어.
2: 형님, 한국보다 얘가 좋은 거.
1: 맛있어.
0: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잖아.
0: 아?
1: 왜 써 있어?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일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어 맞아요. 아버님 모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린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집에서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럽다.
1: 여기서 안 받아서 시끄럽다.
0: 시끄럽다.
1: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0: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요.
4: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0: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0: 신성우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석일 때는 엄유민법.
1: 아, 아, 아. 엄유민법 알아요?
4: 법이요? 장가설류 같은 거죠.
1: 장가설류야, 장가설류. 아, 아. 장가설류 모르죠?
0: 어, 몰라요.
1: 아, 몰라요?
0: 몰라요.
1: 장가설류 몰라요?
0: 몰라요.
1: 여봐, 여봐, 아, MG 아니잖아.
4: 진짜 장가설류를
0: 저를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부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요.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요.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1: 멋있는데.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그러네요.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 더 가능하시죠?
2: 그럼요. 아,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2: 네. 오.
1: 네,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무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 나는 스텝? 요리보고 조리봐도가 힌트였어요. 아니 근데 여기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2: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길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2: 네네. 이제 충청도권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요.
2: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2: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와.
1: 섭외는 100% 되겠네요.
2: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2: 네.
1: 갑시다.
2: 그래, 맛있겠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그래서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두니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몽환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his is Brunch Club,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today's guest is one of Korea's top breaking dancers, often called Kim Yeon-ha of B-Girls. Please welcome B-Girl Fresh Bella, Jeon Ji-hye.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1: Hello everyone, I'm Ji-hye and I'm breaking dancer Fresh Bella and athlete represent Korea national team. Nice to meet you.
0: Yay, nice to meet you. We have Benny, one of our crunchers, saying welcome Fresh Bella. 우리 Benny라는 크런처도 welcome이라고 댓글로 환영해 주시고 계시네요. All right, wel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ave you been on radio shows often?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디오 방송은 우리가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많이 해보셨을까요?
1: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립니다. Oh,
0: so it is actually her first time being on radio and on a live radio. So she is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that nervousness will go down as we start speaking and talking about her.
2: 네, 얘기하시다 보면 나 어느새 그 긴장감이 풀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All right, well, you have a cool nickname. Let's start with your name. It's Fresh Bella, right? Would you prefer that I call you Ji-hye or Fresh Bella throughout our talk today? Fresh Bella라는 멋진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오늘 우리 인터뷰에서 전재 선수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아니면 Fresh Bella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1: 저는 Fresh Bella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케이.
1: 네. 해외에서도 많이 그쵸.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0: 네, 네, 네. So she feels more comfortable being called Fresh Bella with her nickname and even overseas people call her Fresh Bella. So I'll call her Fresh Bella throughout the conversation today. Well, I'm quite curious. What does Fresh Bella mean and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ame? 그럼 이 Fresh Bella는 어떤 뜻이고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1: 우선 Fresh Bella라는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0: 아, it's a name that her teacher gave her.
1: 네. 이제 제가 처음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네. 항상 뭔가 fresh하고 좀 춤을 아름답게 췄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0: So her teacher wanted her to dance in a very fresh, novel way all the time and in a beautiful way. So that's where the Bella comes from. Fresh and beautiful is what it means. Fresh하고 새롭고 또 아름다운이라는 네. 뜻을 가졌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애제자였나 봐요, 지혜님이.
1: 네,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제 티칭을 해주시고 계신.
0: All right. So I think she was her teacher's favorite, and her teacher right now still teaches her throughout. Okay. Well, we have something to celebrate. Just last month, you won the 2026 Breaking K Series Stage 2, and we want to take a look at it.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2026 Breaking K 시리즈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상 짧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So we're looking at a video of her breaking dancing. This is the one that she won the finals at. Wow, she's on the floor showing all these cool moves. Wow, she's on her hands now with her feet on the air and she's spinning on her head. Oh my gosh, it's just so cool. If you can't see the video right now, I recommend you to go find and look at it. It must have been quite challenging, but how did it feel to win? 1위의 맛은 어떤 거죠?
1: 사실 네. 뭔가 1위를 딱 한 순간에는 이제 이번에도 뭐 준비한 거를 그래도 심사위원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또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기쁜 마음이 큰데 네.
0: So she is happy that she did make it to the finals and won the finals. She prepared a lot for it and she's really happy with the result. But
1: 근데요? 근데 이제 네. 그 마음이 네. 저는 약간 금방 좀 가라앉고 이제 다음에 대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걸 더 보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바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기쁨도 잠시 다음을 생각하시는.
1: 네.
3: Oh, so she only enjoys that feeling of happiness for winning the whole competition for a short while, and that feeling fades away, and she thinks about the next stage and next performance, how she could improve based on what she did before, and that's how she is. Okay, well, I imagine preparing for competitions can be physically demanding, of course. How are you feeling these days?
2: 또 대회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 무리를 많이 하실 텐데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크게 막 부상을 갖고 그런 적은 없어서
2: 다행히도 네.
1: 그래서 요즘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3: Oh, that's good. 좋습니다. So she has never gotten like a huge injury, thankfully, before, and her current condition is pretty good, is what she said. That's good. All right, let's find out how you became the incredible B-girl you are today through our first keyword then.
2: 이제 이 단단한 B-girl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3: The first keyword is freeze. All right, so a freeze is one of breaking's signature moves where a dancer holds a striking pose. So let's talk about how you first got into breaking in the beginning. I heard you used to do figure skating though before starting dancing. Can you tell us about it?
2: 우리 첫 번째 키워드 freeze를 통해서 브레이킹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브레이킹 시작하기 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입니다.
1: 네, 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0: 우선 이제 그 피겨스케이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한 거의 2년 정도를 이제 시켜달라고 막 쫄랐어요.
1: Oh, so she really wanted to learn figure skating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겠죠. 네. And she asked her parents, "I want to learn figure skating for 2 whole years." And
0: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이기도 했고 또 제가 뭔가 막 재능이 있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1: 언제 시작을 하셨던 거죠?
0: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오케이. So she started when she was in her late elementary school, and because she started quite late, she thought it's a little late for me to become an athlete in this field, and it only ended after 2 years of learning. All right, well, you learned it for 2 years, but it's not a short period, you know. Didn't you feel like sad, or wasn't it difficult to leave this field of figure skating?
2: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꽤나 하셨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됐던 건데 피겨를 그만뒀을 때 아쉬움도 컸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0: 네, 너무 많이 컸었고 이제 부모님께서 선수로 가기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게 어떻냐, 다른 거 너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좀 하셔가지고 아쉽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감사하죠.
1: So she did feel quite sad and difficult when she first left. And her parents encouraged her to do something else because they thought she would do better in some other field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her to survive in the field of figure skating. However, they were supportive in her doing something else and thinking about it, now she's very grateful that her parents led her to a new field, in fact. All right, well, this is a question that our crunchier Benny is also curious too. How did you first discover breaking then? Was there a special moment that led you to it?
2: 우리 크런처 베니도 궁금해하는 이 질문인데 어떤 운명적인 계기로 브레이킹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럼?
0: 그래서 이제 피겨를 부모님이 그만 두고 다른 걸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나 그러면 이제 가수 하고 싶다, 연예인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뭐 보컬 트레이닝이나 뭐 춤이랑 다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
1: 그렇구나. 다양하게 접해보다가. So she wanted to actually become a celebrity after quitting figure skating. She wanted to become a singer, whatnot. And her parents told her, okay, then go to an academy where they teach you everything, like singing, dancing, whatnot. And that's when she met breaking for the first time. Okay. Well, breaking is such a physically demanding dance style, though. It's not easy for anyone to follow. So I imagine getting started wasn't easy. What was it like it for you then?
2: 이 브레이킹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된 장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인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다는 선입견도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뭔가 몸적으로 힘든다라기보다는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브레이킹을 가서 봤을 때 이제 사이퍼라고 원을 크게 두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힘들었어요.
1: 몸을 쓰는 것보다. Okay, so Fresh Bella is quite introverted, but when you start breaking, you make a cipher, like a circle, and you have to go inside that circle to show your dance moves, right? So t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for her as an introvert. Not so much like it being physically demanding, but her having to be in front of everyone like that and showing her moves. Well, what was the first breaking move you mastered then?
2: 가장 먼저 완성했던 동작은 뭔가요?
0: 이제 그냥 기본적인 동작 음악으로 보면 이제 푸더크라고 이제 하는데

0: 아, 네.
1: 이제 식스 스텝이라는
0: 네.
1: 자세가 동작이 있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제일 브레이킹에서도 기본이 되는 동작이고 그거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0: 아.
1: 손에 이제 물집도 잡히고
0: 네.
1: 처음으로 막 까져도 보고
0: Oh,
1: 그랬던 것 같아요.
0: there. So in breaking dance, the basic would be six steps. It's one of the footworks, and that'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nd after practicing, she even got blisters on her hands, and it was really hard, but that i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ll right. Well, when you first started, did you ever imagine you'd compete at the Olympics or even on the world stage? 시작하실 때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무대에 설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1: 전혀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또 뭔가 이제 스포츠 종목의 채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0: 그쵸, 네.
1: 이제 또 올림픽이라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큰 무대에도 종목이 채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0: So when she first started dancing, she never imagined or expected this breaking dance to become an event in the Olympics, which is the world's biggest sports event. And so, yeah, she has never imagined it as she started dancing. Well,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you're up against some of the world's best dancers, you know. How do you stay mentally strong under the pressure? 국제대회 나가면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프레시벨라 선수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1: 저는 멘탈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연습할 때는
0: 네.
1: 복잡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0: 아, 네.
1: 이제 오히려 이제 대회 날 이제 제 순서가 오기 전에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맡겨야지 이런
0: 아,
1: 식으로.
0: 생각 다 비우고 연습한 것만 믿자, 이런
1: 네네,
0: 느낌으로.
1: 즐기자 이런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0: So during practices, before going on a world stage, she would practice so hard, think a lot about all her moves. But when she is actually on her performance stage, she tries to empty those thoughts out. She tells herself, you know what, I'm going to enjoy this now. I'm going to trust the times, the effort that I put in to practice all this, and it's going to come out naturally, is what she tells herself and thinks to herself. All right, well, all your performances then so far, which one stands out the most? 지금까지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꼽자면요?
1: 이제 최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대표 선발전 브레이킹 K 파이널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부담감도 스스로한테 뭔가 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서 부담감이 컸는데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그냥 생각 비우고
0: 네.
1: 즐기자,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0: So she remembers last year's stage the most when she went to the finals, made it to the final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team. And because she prepared so hard for it, she thinks that the result was a outcome of all the hard effort and time she put into, and she was really proud of that as well. And we have Agent June 24 saying, "Did your experience in figure skating help with your breaking dance?" 우리 크런처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1: 이제 뭔가 동작적으로보다는
0: 네.
1: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내 무대를 펼쳐보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러게요. So not so much the moves, because the moves are different, but being able to show your moves, like different moves, in front of a lot of people. That sort of thing she was familiar with as she was doing figure skating, right? So that helped her do breaking dancing later on, that mindset. Oh, okay.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Dio, Do Kyung-soo's song, and that was Guitarist. And Agent is Jun is saying, great song choice, Fresh Bella. Dio is such a talented artist.
1: 너무 좋은 추천곡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Dio는 정말 인재다. 네, 진정한 예술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0: All right, that was a nice song, but we'll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1: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0: The second keyword is Paris. Now, let's talk about your intense journey toward the Paris Olympics, I should say. Now, when Korea formed its first national breaking team in 2022, you entered the Jincheon National Training Center. Do you remember your first day there?
1: 이제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파리인데 치열했던 파리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22년에 처음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생기면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선수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떠셨는지?
2: 네, 기억납니다.
1: 네네.
2: 일단 너무 떨렸고 네. 긴장됐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런 시즌에 TV에서만 봤던 선수들을 네. 보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영.

0: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1: So she was really nervous to enter that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the athletes village because the Olympics, it's a world stage and it's something that she would only watch on TV as well. But she herself became an athlete representing Korea and went to the training area and she was really honored and very nervous too. Well, what was the training routine like? 어떤 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해요.
0: 우선 다른 종목이랑 네. 똑같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오전에는 이제 웨이트장에서 네. 이제 훈련을 하고 아.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희는 이제 춤으로 훈련을 하는
1: 그렇구나. 네. So in the morning, the routine would be pretty similar to other athletes. They would go to the gym and do some weight training. And in the afternoon, after having lunch, they would do dance practices there. All right. Well, did you get to interact with athletes from other sports as well?
0: 혹시 다른 종목 선수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을까요? 이제 직접적으로 네. 뭔가 교류보다는 네. 이제 보통 식당에서 네. 마주치면은 그냥 네. 그냥 인사를 항상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는 무슨 종목입니다 하면서 그런
1: 얘기
0: 식으로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1: Alright, so they didn't really like exchange, but they did have moments when they would meet in the cafeteria and they would greet each other. And when they greet each other, they would start having small talks and talk about each other's like sports event and their field as well and get close to each other just like that. Well, is there anyone, like any athlete from other, I guess, sports that you're still keeping in contact with?
2: 혹시 그때 인사하고 조금씩 얘기 나누고 하면서 친해졌던 선수 중에 지금까지 교류하는 분이 있을까요?
0: 이제 네, 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아는 이제 뭐 언니들도 그렇고.
1: 아, 네네.
0: yes. 연락은
1: 연락을 계속
0: 핸드폰으로
1: okay, that's good. Well, she did get to meet some other athletes too from other sports, and she does keep in contact with them because through their smartphones these days. All right. Well, I heard the food at the training center is famous for being delicious. How was it?
2: 선수촌 식단이 사실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땠나요?
0: 너무 맛있어서
1: 네.
0: 이제 건강하니까 네. 이제 뭐 단백질도 네. 많고 그래서 건강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먹다가 이제 벌크업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어도
1: 그쵸.
0: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
1: 와 부럽습니다. Okay, so yeah, they say that the athletes' village food, the training center food, is really nice. And she said, yes, it was so delicious. It's healthy food. It's a very balanced diet that they provide the athletes. Like, it's full of protein and a balanced diet. But if you eat it too much, of course, you can gain weight and you can bulk up yourself, right? So she had to control herself not to eat too much as well. All right, well, in 2024, you competed in the Olympic qualifier series in Shanghai and Budapest as well, fighting for the ticket to Paris. I imagine the rivalry between the athletes was pretty intense. Can you tell us how the atmosphere or what the atmosphere was like?
2: 2024년에 파리행 티켓을 놓고 상하이 그리고 부다페스트를 돌면서 올림픽 예선 시리즈죠. 치르셨는데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0: 네, 우선 OQS까지 가기의 과정 자체도 네네. 이제 국제 대회가 정말 많았었어 가지고
1: 그렇죠.
0: 거기서 또 추려진 게 OQS다 보니까
1: 맞아요.
0: 네, 이제 그 OQS에서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려고 진짜 많은
1: 그죠.
2: 많이 부딪혔죠.
0: Wow. So going to that OQS or Olympic qualifier series itself is really competitive, and you have to be within the top 10 in order to get that ticket to Paris. So it was just really, really competitive and fierce amongst themselves. Wow. Well, does it feel different competing with your crew versus, I guess, representing Korea on the national team? 그럼 크루와 대회에 나갈 때랑 가슴에 태극마크 딱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때랑 기분이 다를까요?
2: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크루로 나가면은 네. 아무래도 보는 재미는 더 클 수도 있는데 루틴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보는 재미는 재미도 크고 진짜 하면서도 네. 뭐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도 네. 우리 팀이 또 채워줄 수가
0: 아,
2: 있고.
0: So in the crew, when she performs as a crew, then it's a lot more fun in the way that, in the sense that they can watch other people perform too. And even if you make small mistakes, your team members can make up for that. 네.
2: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크루는 그런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0: 어, 네, 네.
2: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뛸 때는 네. 확실히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야 되고
0: 아.
2: 저 스스로의 능력치를 네.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도 부담감도 항상 따르긴 하는데
0: 네.
2: 거기서 뭔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더 큰 뭔가 성취감이 있는
0: 아.
2: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All right. So being in the crew, it's more like, I guess, being in a team. You know, there's less pressure. Your team can make up for your mistakes. But if you perform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al team, then it's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have to do well. Your individual skills and technique is really important. But if you do well and gain good results, then you feel extra happy and it's extra fulfilling. To achieve someth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team. Well, during those long qualifiers, were there moments when your dancing was just like not going the way you wanted then, I'm sure?
2: 예선전을 길게 치르다 보면 내 마음처럼 춤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있었겠죠? 네.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도
0: 네.
2: 이제 현장에서 옷 때문에 옷이 걸릴 때도 있고
0: 네네.
2: 이제 아.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0: 네.
2: 매번 이제 그런 걸 겪는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잘 넘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0: 그렇네요.
2: 한다고 생각해서
0: 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0: 네.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unexpected events that might happen on stage, then you have to just be very natural to deal with it, react to it. And of course, there are always moments when her moving, like her dancing, doesn't go the way she wants. But she has to be just prepared for all those moments. Sometimes the clothing would be getting in the way of her moves, her dancing, whatnot. And she just has to like learn to go through all those as she dances. Well, what is the way to just go through all these moments naturally while you're dancing, as if nothing had happened?
2: 이렇게 춤추다가 뭐 동작을 잊거나 아니면 특별한 해프닝이 뭐 옷 때문에 걸리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연습인 것 같아요.
0: 아, 그마저도요.
2: 연습할 때도 네. 옷이 걸릴 때도 있고 네. 연습할 때도 이제 까먹을 수도 네, 있다 네.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연습할 이어서. 때도 그냥 이어서 어떻게든 연결을 하는
0: 아~
2: 게 습관화를 들여
0: 났던 게 큰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2: So it all comes from practice. Even during practice, you could come across moments like that when your cloth is getting in the way, whatnot. And you have to try and go through all those during the practice as well. Instead of trying to go back to the beginning and start everything over again, she would try and continue on from there naturally. And if she has practiced that enough, then on the actual stage, that just comes out naturally as well. Then if there are competitions,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it for every day?
0: 그럼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하루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편이세요? 시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잡고 가진 않아서 했을 때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로만 이제 실전 모의 배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냥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걸 계속 반복 연습을
2: 또 컨디션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죠. So ahead of a important competition, she would, I guess, not practice too much, like for hours and hours. She would just practice for an hour and a half to 2 hours. It's like a mock sort of performance. She would do it as if it was an actual stage and practice like that.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her to keep a healthy condition before the competition too, right? So that's how she would practice every day. All right, well, what gave you the most comfort and strength during that time then?
0: 당시 예선전을 치르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또 연습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에 위로와 위안이 됐던 거는 뭔가요? 저는 이거는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안 담아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하고 오히려 그냥 털고 다음 거를 준비를 더 잘하자, 다음 거를 빨리 집중을 하자 좀 이런 식으로 그게 나름의 위로라는 위로일 것 같아요.
2: 스스로의 약간 멘탈 관리를 통해서 와, so she wouldn't rely on anything much external, but she was just tell herself if something has happened, let's not just dwell on that and move on. Prepare for the future, what's going to happen later. So she tries not to think about all the bad things or the events, little events that she couldn't control. She would just let them go and think about what she could do next. And that's sort of related to her own personality and how she thinks usually too. Okay, well, I guess when the long Olympic qualifying journey finally ended, did you feel more relieved or disappointed then?
0: 올림픽 예선 여정이 최종적으로 딱 끝났을 때 홀가분했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더 컸나요? 올림픽 예선전 때는 그때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위 안에 들면 이제 올림픽을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10위를 딱 했었는데 또 이제 파리 그 자국 티켓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것 또한 저는 제 운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털어냈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 여정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2: 아, 그랬을 것 같아요. So more than being relieved that it was all over, she was of course very disappointed because she did make it to the top 10. She was the 10th, but because there were final changes, having to give the ticket to the people in France as well, there were adjustments. And so it was a long journey. She tried hard, tried to make it, but it ended there, and she was really disappointed rather than being relieved that the journey was over. Well, what was the biggest lesson or takeaway from that experience then?
0: 대회 끝나고 나서 배우거나 얻는 것도 좀 클 것 같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 저 선수들은 저렇게도 춤을 풀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붙어도 보고 네.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네. 많이 배워가려고 했던 것 같고.
2: 아, 네. So because she got to dance and watch. Top players in the world. She learned a lot from their movements, thinking, oh, you can, I guess, dance in that way as well. And she learned about their how they control their mindset too. And more than watching like videos, you can learn a lot more when you watch the dances in person. And actually being with them, dancing together with them, gives a lot of lessons and teachings too. Okay, well,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3: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시벨라 님께서 오픈해 주시면
2: All right, the next keyword is Fresh Bella, in fact. Let's get to know Fresh Bella, the dancer, a little better.
3: 마지막 키워드 Fresh Bella인 것처럼 우리 댄서 Fresh Bella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2: You've stayed up at the top of the Korean breaking scene since becoming one of its national team members. How do you handle that pressure of staying number one, though?
3: 초대 국가대표부터 지금까지 이 씬에서 계속 정상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부담도 클 것 같은데 이 왕관의 무게 어떻게 버티고 계시죠?
0: 약간 버틴다라기보다는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즐기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가 따라오는 것 같고 네. 이제 뭐 그러다 한 번씩은 또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올 때도 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결과 내야지 하면서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2: 또 머물지 않고 네. 앞을 내다보면서 또 네. 준비를 하고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So she doesn't think of it as a pressure, but she tries to enjoy that spot. And sometimes she does come up with satisfying outcomes, but sometimes results can be quite disappointing too. But she doesn't dwell on that. Like I said, it's one of her strengths. She doesn't dwell on that, and she tries to move on to preparing her next stage and next. Competition. All right, well,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about breaking battles is that you never know what the music is until the DJ plays it on stage. What goes through your mind when the moment the music starts then?
3: 브레이킹 배틀의 제일 쫄깃한 점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DJ가 무슨 음악을 틀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우선 사실 연습할 때도 항상 믹스테이프를 틀어놓고 네.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음악들이나 제가 자주 듣던 음악들이 항상 플레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네. 거기서 DJ분이 즉흥으로 비트를 쪼개주시는
2: 네 그래서 So she does feel really nervous, but because during practices, we're looking at a video right now of her breaking dancing right now, and it's pretty cool, like all the moves. But what she said is she uses a mixtape while she practices as well. So different songs come out, and even on an actual stage, the DJ plays different songs, and she could be quite familiar with that too. And we're looking at one of her stages right now. She's making those moves. I wish I knew all the names of these moves, but it's looking pretty cool. She's on the floor with her head on the floor, raising her feet, it's spinning around her hands. Wow, it's just amazing. But I guess you could be familiar with some of the music that the DJ plays, but when they start making, adding different beats, that's when it gets difficult, right?
3: 이렇게 익숙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DJ가 거기에 비트를 쪼갠다든지 뭐 새로운 걸 더 할 때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럴 땐 어떠세요?
0: 사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저도 배틀을 할 때는 네. 배틀하거나 춤출 때 그 음악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뭔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 몸이 그 흐름대로 그 네. 분위기대로
2: 약간 음악에 몸을 맡기는 느낌으로 네. 그냥 Okay, so when the DJ like starts adding new beats, whatnot, to songs that she might be familiar with, she doesn't think anymore. She just lets her body like flow, go with the flow, with the music, and naturally let her body react to what's coming out.
3: Wow, okay. And I guess that requires a lot of practice. 그렇게 몸을 맡기려면 아무래도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2: But that does, of course, require a lot of practice. But do you have any, I guess, winning strategy for battles then?
3: 배틀에서 이기는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4: 필승 전략...

0: Those are incredibly popular in Korea these days. And we're seeing so dancer yourself. How do you feel watching all this? Like, 한국에선 댄서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씬에 춤 잘 추는 후배들이 또 엄청 발굴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모습 보면서 선배로서 다양한 감정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저도 우선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걸 제외하면은 네. 저는 혼자 연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대회장에서나 그 후배 친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저도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이제 성장 속도가 네. 되게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름은 또 기대도 돼요. 빨리 더 이제 성장을 해서 네. 같이 붙어 보고도 싶고 같이 네. 배틀을 뭐 2대2라든지 같이 나가도 보고 싶고.
0: 너무 건강한 마인드네요. Yeah. So when she does look at these talented young dancers, her juniors, because she usually practices alone, she doesn't get to see them that often. But on stages or competitions or training centers, when she does see these juniors, she's really surprised that they learn so quickly, they're growing so fast, and she's quite excited to see them grow even more and later wants to compete with them and dance with them as well. Well, what's your signature strength, would you say, or unique charm that sets you apart from the younger dancers? 후배들은 아직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시그니처 무기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제 그 닉네임에서랑 같이 네. 저는 항상 좀 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네. 조금 프레쉬해 보이게 살짝 변형을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선생님이랑도 같이 계속 그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0: 네, 네. So she tries to make fresh moves even though she's doing the same technique or skill and tries to make everything seem new and novel.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저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that could become her signature charm and unique charm that sets her apart from other dancers, always trying to make her techniques seem fresh and new, just like her name. All right, well, unfortunately, breaking won't be part of the official program at the 2028 LA Olympics. What's your next big goal then?
2: 아쉽게도 2028년 LA 올림픽이죠. 거기서는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에서 빠지게 됐잖아요. 올림픽이라는 이 큰 챕터가 일단락된 지금 다음 타겟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일단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당장 이제 올해에도 네.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네.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남아 있는 브레이킹 K 파이널 이런 대회들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고.
0: 네. So she wants to compete in other big stages, even this year, in the Asian finals as well, and the world stage too. And she wants to see good outcome and results by preparing hard for those as well.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런 또 대회들이 생기면 또 그거를 큰 목표로 잡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딱 주어진 거를 우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다음 걸 준비하고. 네. So she would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this year, but if there is, I guess, the Asian Games or whatnot, a bigger stage in the world, then she would prepare for that as well.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But how was your time with Culture Crunch today?
2: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처음에 많이 떨려 하시기도 했는데 또 조곤조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즐거웠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 저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0: 네네.
1: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0: 이제 풀리셨어요. 어떻게 우리 한 시간 더 해야겠다. All right. So she said she had a lot of fun too.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she's not nervous anymore. But we guess we have to talk one more hour, bu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end right there. Now, here's our last song. It's 달리기 Relay by S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emotions, and she's very smart. I was just incredibly proud of her.
1: 이게 어차피 돌아오지 누나가 이거 하면서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돌아야겠다. 그동안의 시간을 또 러시아에서 배운 것과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국 관객분들에게 정말 최대한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공연을 정말 열심히 더욱더 준비했던 것 같고 몸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관객에게 가장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한국 관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 이번 공연은 제가 주역으로 승급되고 나서 하는 공연이라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춤을 췄을 때 좀 저의 즐기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깔끔한 기본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3: Both are K-Arts alumni. But they have had little time to rehearse together for the gala. Close communication is helping them make every rehearsal count. Then, the day of the Summer Night Ballet Gala arrives. Before the doors open, the artistic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are busy with final preparations.
4: 그만큼만 해도 돼. 너는 방향만 바꿔주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면 되는 거였어.
3: On stage, the dancers focus on one last run-through.
5: 이번 서머나잇 발레 갈라에서는 기존에 있던 발레만 있는 갈라가 아니라 발레의 어떤 정통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컨템포러리함도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적인 모습도 또 담겨 있는 그런 갈라입니다. 조금 더 특별하다면 그래도 이제 정말 최고의 무용수들이 와서 공연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객들에게는 너무 새롭고 또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In the lobby, ballet students and fans of all ages wait eagerly for the performance to begin.
6: I come from Japan to watch the Minchul. I think he's the best dancer in the world. I love him so much.
7: 전민철 발레리노 화이팅!
3: At last, the curtain rises.

0: From the very beginning.
1: Model of ballet education that combines intensive choreography and theory. Central to the curriculum is pas de deux trois.
2: 요 엄지와 요 손가락을 요렇게 써주면 여자가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도 돌 수 있는 거야.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 그 중앙을 놓고 돌려고 하니까 여자가 아 하고 쓰러지는 거야. 손가락을 쓰면서 남자 쫓아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빠드대 수업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사실 빠드대 수업이 남녀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배려고 믿음이고 기다림이고 이런 걸 사실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서 발레단에 가는 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Frequent performances give students experience across a wide range of repertoire, while coaching sharpens their dramatic interpretation of each role. The results are evident. This year, K-Art students won in multiple categories at the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3: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데 클래식 발레의 테크닉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해석, 파트너링 이런 거 모든 면에서 다 도움을 받았고 저희 학교 특성상 되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런 공연들마다 이제 다양한 레퍼토리를 접해보면서 이번에 콩클 때 했던 작품들도 좀 미리 많이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한예종을 다니면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홀에서 이렇게 연습해서 얻는 것보다 공연 무대를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아트's unique approach to ballet training begins at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country's first national institution for gifted arts education.
5: 숨 쉬고 이
1: At its Daehangno campu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ain at one of seven levels with instruction tailored to their age and ability.
5: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아요. 이 각도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셋,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게. 이 셋. 끝까지 한 번 더 무릎 발등.
6: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발레 기본기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어려운 테크닉을 막 빠르게 습득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 몸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정렬을 맞추고 기본기를 완벽하게 조금 심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 놓은 기본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Government-funded scholarships support the training, but students must pass a rigorous audition every year.

0: 생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랑 기초랑 발레에 대한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발레를 하면은 이 감정도 함께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더 행복해져요.
2: The two young students seen training at the institute in 2018 both became prize winners at this year's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The winner of the junior boys solo category at the same competition

0: mathematician, was also a student at the institute.
1: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영재 교육원 하나만 다니면서 올해 이제 영재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내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발레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컨템포러리도 예술고등학교처럼 배우게 돼 있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자기 몸을 돌아보게 이제 운동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일찍 배운 만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0: Students at the institute can gain early admission to K-Arts through a highly selective process. The university also offers early graduation, allowing exceptional dancers to join professional companies at the right time in their careers.
2: Youngjae 선발을 할 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의 현재 수준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재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죠. 발레는 한 해나 두 해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재 교육원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죠. 이런 발레 교육은 사실 재능을 한 시기만 다루지 않고 성장의 흐름 전체를 설계하면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0: The strength of Korea's ballet education system lies in its continuity from gifted education to advanced university-level training. Many Korean dancers, now thriving on the world stage, have followed this path. They are living proof of what this system can achieve.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럼 시즌 4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라서.
0: 이거 또 한 분이네?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5: 너무 고파요.
4: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저녁 먹기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왔어요.
5: 삶은 계란 두 개.
4: 저보다 다들 조금 드셨네.
1: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2: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우리 보고 좀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2: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1: 어?
0: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0: 예,
4: 예,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0: 공복이시죠?
4: 그렇죠.
0: 예.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5: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2: 북한?
5: 꽝? 꽝?
0: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2: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네. 자, 꽝냉면.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거의 없죠.
0: 네.
5: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0: 아,
5: 회장에 제일 좋고.
0: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2: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2: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4: 그럴 수 있군요. 맞다. 맞아요.
0: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2: 설마 저기예요?
0: 정답.
2: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자, 전용 주장을 보세요. 맛집 인증이.
4: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2: 이야.
5: 오. 54년?
2: 신스 1954.
5: 와!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5: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5: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5: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일 때.
0: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맛자랑 맛자랑. 아,
2: 저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0: 있었어요.
4: 그렇죠.
5: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5: 환대를?
4: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6: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0: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7: 안녕하세요.
8: 와, 너무 좋았어요.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5: 안녕하세요.
0: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2: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2: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0: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탕동면에 정착을 하셨네.
2: 암안으로 피난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 여기.
3: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사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일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0: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3: 맞아요.
0: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3: 네, 유명해요.
2: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3: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0: 다르겠네.
3: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0: 그러면 여기 그 1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0: 평양에서부터 계속.
1: 아, 정통 평양의 꿩을. 어.
2: 꿩이 있어요, 근데?
0: 예전에는 꿩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2: 꿩 사냥하셔서.
0: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꿩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2: 꿩을 받아요?
0: 네네.
2: 그럼 오늘 먹는 꿩이에요, 그럼?
0: 네, 그리고 꿩이 있어요.
2: 어, 꿩이 있네.
3: 꿩이 있어요.
0: 네. 네.
2: 그 꿩내면 가야죠.
1: 꿩내. 네.
0: 꿩으로 내기.
2: 꿩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4: 맛있겠다.
2: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4: 너무 신난다.
2: 꿩냉면 먹은 사람.
5: 어, 처음이죠.
2: 못 드셔보셨죠? 네.
6: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2: 와,
6: 처음이에요.
2: 진짜.
5: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6: 꿩.
2: 꿩은. 옛날에 유학 갈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7: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8: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2: 어.
6: 꿩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2: 어?
6: 구워서.
2: 나보다 어리지 않아?
6: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꿩이 지천에 있었어요. 김포 이런 데가 네. 꿩이.
2: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6: 네. 그때 양촌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나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꿩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2: 이제 영화를 보듯이 꿩을 네, 잡아서.
6: 해서. 꿩은 그 자기 영역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아.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아. 잘 날지 않아요.
2: 아 정말?
6: 잡을 수 있어요.
2: 대한민국 얘기예요?
6: 예예예. 예, 예.
8: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6: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2: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6: 아니 그러니까 꿩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2: 뭐 하는 사람?
5: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2: 아, 이게 있어요? 진짜
6: 맛있어요.
2: 이야기꾼이야.
6: 꿩고기가 맛있어요.
9: 동치미.
2: 동치미.
9: 김장김치.
2: 아, 동치미인데.
8: 뭔 김치야?
0: 김장김치.
2: 김장김치.
0: 동치미. 윗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맛있다.
1: 와.
2: 와.
1: 와.
2: 와. 뜨거다 진짜.
3: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3: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2: 두부가 거의 80%.
3: 맛있다.
4: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맞아.
0: 이거보다 더 신 거예요.
1: 그 저기 자학술도 알죠? 응.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0: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2: 장난 아니야 이거?
1: 신기한데요?
2: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2: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1: AI를 수정해 주겠지.

0: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뭐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어우, 국물이 쓴다.
2: 간이 있네.
3: 간이 있다고요?
2: 되게 짠. 무슨 말인 거야?
3: 너 일처럼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2: 아니야 아니야
3: 집이랑 비슷한데?
2: 에이 집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3: 나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2: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아직.
3: 아 진짜요?
2: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있어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 육수는 그냥 꿩을 구워서 그건 정말 꿩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가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면은 메밀 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대4, 7대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더 냉정하네요.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먹을 수 있네.
2: 이게 평냉이 매운 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3: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닭으로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요,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2: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2: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2: 동생이 제일 형이세요?
1: 네.
2: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2: 아니, 그러니까 형이 형이 더 많지 않아?
1: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2: 아, 진짜요?
1: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 형, 어금니 꽉 깨물시는데? 한 살 차이가 완전
1: 좋아요. 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요즘 잘 드시네.
2: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2: 문정부에
0: 그게 아,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맞아.
0: 이게 참 좋아요.
1: 맛있어.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2: 뿌려 먹을까요? 우리?
1: 그럼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야.
4: 아, 그대로?
2: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2: 너무 많이 뿌렸어요.
1: 적당히 뿌려요.
0: 조금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그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2: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2: 훨씬 맛있어요?
0: 소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1: 거저 평양에서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2: 그래서 삐니까.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죠.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하죠.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1: 멋있는데.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그러네요.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 더 가능하시죠?
2: 그럼요. 아,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2: 네. 오.
1: 이게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무게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0: 풍진?
1: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3: 아니야. 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1: 아. 아니 근데 여기 이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2: 네네.
1: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2: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2: 네네. 이제 충청덕분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어요.
2: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2: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1: 와. 섭외는 100% 되겠네요.
2: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2: 네.
1: 갑시다.
2: 그래서 맛있겠다.

공연 봄날은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 문화시민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세비야 이발소 오늘은 사랑 영업중은 이번 2026년 공연 봄날에 20개 작품 중에 유일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0: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 우리 관객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오페라를 좀 심도 있게 압축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이나 그 뼈대를 잘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한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대한 집중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모두 압축을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아, 오늘 또 유튜브 구독자 엄청 늘겠구만. 안녕하세요. 유튜버 피가로 인사드립니다.
2: 유튜버 피가로?
1: 피가로! 야호!
3: 아, 백장님 또 까칠하시네.
1: 아, 예예예. 예, 예. 백장님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요?
4: 아, 내가 말이야. 한 달 전에 이 오류 올리브 땡 앞에서 내가 당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지.
1: 오.
4: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쫓아서 어디 사는지 수소문 하다가 겨우 알아낸 게 저기 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1: 어? 저기 로지나네 집인데.
4: 로지나라고 했나?
1: 네, 로지나네 집이에요.
4: 아,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알마비 박당과 매일 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 그게 로지나가 살고 있긴 한데. 응. 로지나네 집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 바르톨로라고 하는 사람 집인데요. 그 로지나랑 둘이 동거하고 있어요.
4: 동거?
3: 아, 그 한글 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객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유행어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이 무대 규모에 맞게 전자 오케스트라 이 오르간인 일렉톤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로 해서 거의 풀 오케스트라에 편성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극적인 어떤 흐름이나 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또 로시니 오페라에 중요한 건 코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더해서 대사에서도 뭔가 학생들이랑 더 공감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장치들을 저희가 잘 설치를 했습니다.

0: 처음에는 아, 지금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콕 박혀버렸어. 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어 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만약에 내 사랑을 방해하면 내가 독사가 되어서 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과 아름다운 그 스케일이나 고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나가!
2: 바로 또
1: 로지나! 피가로가 여기 왜 온 거지? 너네들이 뭐 꾸미는 거 아니야? 아, 요것 봐, 요것 봐, 요것 봐. 그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잉크가 잔뜩 묻었잖아.
3: 아운더 토르 델라 미아 소르테

0: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sì, sì.
1: 지금 어떤 사는 사람들의 얘기나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 사는 얘기는 다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음에 와닿는 어떤 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시니의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로시니의 음악은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것이

0: 이 어쩐 유행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오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Ora vi tirvi voglio, carica il vostro foglio, perché non fosse inutile il mio travestimento.
2: Il suo travestimento? Bravo, bravissimo, sono Alonso, bravo, bravi. Pacca, taglia, bricca, rubanti.

0: prepare, prepare.
1: Ma sì,
2: fa 알고 보면 좀 익숙해지면 사실 많이 좋아하시는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처럼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씩 많은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이 쌓여서 오페라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도 또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문화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3: 진실한 사랑으로 당신 앞에 선 이 사람은 세비야의 백작 알마비바.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소?
4: 어머나, 그럼요.

0: 주시와 대기업 OEM, ODM 협업을 통해 즉석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Korean MREs or meals ready to e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y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The raw materials can be prepared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the original texture of the ingredients have been maintained.
0: 저희 샬롬의 주력 제품인 동결건조 전투식량과 비상식량은 단순히 식품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연의 맛, 영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첨단 식품 기술 제품입니다. 물만 부으면 갓 지은 밥의 식감과 언제로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냉동 및 네트로트 식품 대비 무게를 70% 이상 줄인 초경량 패키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reliable food under hygienic conditions. The large-scale freeze-drying facilities of the company have obtained HACCP certification. The rapid freeze-drying technology can keep the freshness and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as well.
2: 샬롬은 하루 10톤 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급 동결건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원재료를 급속 동결한 후 수분을 승화시키는 최첨단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 영양, 색감까지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하며 복원 시에도 원재료 그대로의 식감과 품질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금속 선별과 엑스레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thanks to the intelligent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precise manufacturing process without errors. Also, it has strengthened hygiene and safety control.
3: 저희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조 공정의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설비 간 실시간 연동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리드 타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품질 편차를 거의 제로화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생산률은 147%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은 9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1: By gaining HACCP certification, Shalom has enhanced hygiene control and produced high-quality product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patents with 5 different types of packages and built its own R&D center to develop leading-edge technologies.
4: 저희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 약 20분 정도 소요되던 건조쌀의 복원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비상식량 복원 기술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짧은 시간 안에 원재료 맛과 식감을 본연의 상태처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담 연구진들이 샬롬의 R&D 역량을 총동원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ood, the compan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nvenience food industry. It has maintained close partnerships with Korea's national institutes and large distributor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0: 샬롬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안

0: 완벽한 비상식량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고도의 동결건조 기술을 뷰티 트렌드와 접목해 전 세계인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식품까지 샬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 Shalom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nvenience food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o lead the food culture in the near future.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In an era when the average lifespan is reaching 100,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turning to recreational sports to enjoy a healthier lifestyle. But as the number of people enjoying sports grow, so too does the number of sports-related accidents. To prevent injuries and accidents that can happen instantly, safety equipment is essential, not only for professional athletes, but for anyone who plays sports. The first step to enjoying sports, the surest promise you can make to protect yourself, it is wearing proper safety equipment. Wearing sports safety gear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Today, we meet Korea's leading sports companies pioneering the field of sports safety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y. Let's begin with the first company.
2: K-스포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K-스포츠 비욘드, K-스포츠 대표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아리랑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Sharp instincts, keen insight. Former baseball player turned announcer 김환.
2: 오늘 저와 함께 이제 K-스포츠의 이 위험을 조금 더 알려줄, 더 많은 활약을 해줄 오늘 두 분의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소대에게 자양과 시행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Burn
2: it off the field. Fire, fire, fire,
4: chase your dream. Fire, fire, fire,
2: fire, fire, fire, fire,
4: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2: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4: 저는 예전에 축구 선수라 가지고.
2: 아, 축구 했었어요.
4: 축구 되게 좋아해요. 저는 자전거 좋아해요.
2: 자전거 좋아해요?
4: 근데 네. 최근에 e스포츠 좋아해요.
2: e스포츠요? 아, 깜짝이야. 아, 그 스포츠도 e스포츠가 맞지. 그 스포츠도 이런 스포츠가 맞긴 합니다.
4: 맞습니다.
2: 뭐 그것도 맞는 거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호대랄지 아니면 뭐 이런 장치들을 좀 하게 되는데 좀 어때요? 그런 거 잘 착용하나요?
4: 집에 앞에서 하는 거 하면 가끔 안 하고 근데 만약에 큰 길이 있을 때 우리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4: 헬멧 같은 거 안 챙기는 이유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가끔 약간 귀찮아서 무거워서 귀찮아서
2: 아, 무겁고 귀찮고 네. 맞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걸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 안전성 우리가 좀 잘 갖고 어떤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비욘드, 렛츠 비긴!
1: Our first K-Sports company. They're full of innovative ideas. Meet Kodo, the company making safety helmets.
2: 아, 안녕하세요. 아,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저희 만나려고 이렇게 나와 계신 거 맞으시죠?
5: 네네, 맞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안전한 뭔가의 보호구를 만드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여기 가방에
2: 가방에요? 네,
5: 그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2: 아, 그래요?
6: 보여주세요.
2: 네, 가방 안에 든 거예요?
5: 예, 제가 그냥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2: 네, 네. 뭔가 그 우리는 되게 우리를 지켜줄 거는 뭐야?
6: 가벼워요.
2: 가벼운 정도가 아닌데 없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든 거 같죠?
6: 뭐 없는데요?
2: 같아요?
7: 그냥 이 가방인 것 같은데요.
2: 아, 그냥 가방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열어봐도 됩니까?
5: 예, 열어보시죠.
2: 한번, 예.
5: 어?
2: 뭐예요? 오.
1: What is this?
2: 이거 뭡니까? 이거 갖고 우리를 뭘 할지는 진짜 전혀 감이 안 되는데요. 자전거 이거 앉을 때 여기에 그 뭔가 아프지 않게 위한 쿠션 같은 것 같은 느낌도
6: 저는
2: 있고.
6: 저는 그 수영할 때 그
2: 아, 판!
6: 판비는
2: 아, 수영판! 아, 그래, 그런 느낌도 있네요.
5: 이게 사실은 헬멧이에요.
2: 헬멧이요? 네. 아니, 머리에 쓰는 헬멧?
5: 네, 맞습니다.
2: 네?
5: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2: 말아서?
5: 예, 이렇게 접어서
2: 아,
5: 이렇게 헬멧으로 바뀝니다.
2: 이렇게. 아.
5: 네, 한번 그래요? 써보십시오.
2: 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요? 아, 그냥.
4: 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5: 네, 맞아요.
2: 아. 오. 우와.
4: 어, 어, 안 아파요.
1: An ultralight foldable safety helmet with a brilliant design. It is easy to take out and use anytime. And it's made with powerful eco-friendly EVA foam that protects your head. SmartFlex EVAGuard.
5: 그 자전거나 요즘 뭐 전동 킥보드 많이 타지 않습니까?
2: 네, 네.
5: 근데 대부분 헬멧을 안 써요. 갖고 다니기 귀찮고.
2: 어, 예. 네,
5: 부피도 크고.
2: 맞아요.
5: 그다음에 요즘 무게도 나가고.
2: 예.
5: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쓸 수 없을까?
2: 네,
5: 그렇게 고민하다가 특허를 내서 아. 개발하게 된 겁니다.
2: 아, 아.
5: EVA 폼이라고요. 약간 부드러운 소재 있지 않습니까?
2: 아, 예.
5: 가볍고. 네, 그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2: 아, 사실 안 쓰는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헬멧.
7: 네.
2: 그죠?
7: 저희도 아이돌이니까 어.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2: 아, 이건 아이돌뿐만 아니라 누구든 머리 망가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7: 가볍게 그냥 쓱.
2: 맞아요.
4: 맞아요.
7: 그래서 잘 안 망가집니다.
2: 어, 그러니까 이게
4: 그리고 엄청 부드럽잖아요.
2: 그러니까요.
4: 네.
2: 너무 귀엽지 않아요?
4: 그래서 너무 좋아요.
5: 일반 헬멧들은 딱 많이 막혀 있잖아요. 구멍은 살짝 있는데.
2: 맞아요.
5: 그래서 더워요.
2: 맞아. 그런 뭔가 헬멧에 막 부한,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네.
7: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세 개 뭐가 달라요?
5: 아, 예. 이 보시다시피 이게 뒤가 좀 뚫려 있잖아요. 아, 이건 약간 헬멧 모양으로 좀 아, 문제가 있다라고
2: 네.
5: 해서 이게 다음에 만든 버전인데
2: 아.
5: 이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4: 뒷머리.
5: 네. 근데 그래도 얘가 덜 딱딱하고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2: 네.
5: 얘기 자꾸 지적을 받았어요. 방법을 찾아서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든 제품인데요.
2: 네.
5: 차이점이 뭐냐면 이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4: 네.
5: 물론 이제 머리가 보호가 됩니다. 넘어졌을 때 보호가 되는데
4: 네.
5: 얘는 완전히
2: 오.
5: 손이 아파요 제가.
2: 아 그렇구나. 우와 진짜 그렇네.
5: 예, 이 표면이 고분자 특수 코팅이에요.
2: 아.
5: 코팅된 거예요. 이 EVA 폼 소재에다가 특수 코팅 처리한 겁니다.
2: 오.
5: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2: 아이들 처음에 자전거 배우고 이럴 때 정말 무거워서 쓰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네, 쓰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걸 알겠고 또 굉장히 잘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또 나가서
4: 네.
2: 직접 확인해보고 써보고 착용해봐도 되겠습니까?
5: 아유, 물론이죠. 이거 얼마든지 착용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그럼
4: 좋습니다.
2: 저희 나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4: 나이스. 네.
1: It is time to test his safety helmet with a creative design.
2: 야, 근데 진짜 K스포츠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나와서 보니까 아, 지금 승인 더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너무나 이게 다용도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제대로 쓰고 그걸 확실히 이 체감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4: 좋아요.
2: 네,
4: 좋습니다.
2: 그래서 한번 쓰고 한번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죠.
4: 시원한데요?
2: 시원해요?
4: 이거 안산 느낌?
2: 아, 그래요?
4: 엄청 가벼워요.
2: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와서 쓰니까 또 다른 뭔가 확실히 가벼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좋아요.
2: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예. 네.
1: The helmet has excellent ventilation, and with EVA foam, its superior elasticity provides a comfortable fit.
4: Nice, so 시원해요, right?
7: Yeah.
4: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
2: 아,
4: 기분이 엄청 좋아요.
2: 와, 뭔가 시원하다, 진짜.
1: Finish with a vacuum nano ceramic coating. This multifunctional smart helmet blocks sunlight and UV rays.
2: 와. 와, 진짜 최근에 자전거 탄 것 중에 가장 기분 좋게 탄 것 같아요.
4: 안 쓴 것 같아요.
2: 네, 안 쓴 것 같아요.
4: 사람이 안 쓴 것 같아요.
2: 맞아요. 조금만 타도 막 진짜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막 무겁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무게감도 전혀 없어요. 그죠? 한번 보면은 진짜 원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헬멧 자체도 안에 젖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통풍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너무 잘 복원이 됐습니다. 생활에서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고 또 심플한 우리의 K스포츠의 기술력을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아, 이 검정단의 평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검정단의 평가 어떻습니까? Bang, bang.
1: Perfect! Verification complete. Lightweight and compact, this all-in-one ultralight foldable helmet is easily portable wherever you go. Made with highly elastic EVA foam and reinforced with a high-strength polymer elastic film, it protects you even during impact from head to toe. Let's meet with the second company that is leading a dynamic K-sports industry, helping create a safe South Korea. K-sports validation team, Kimon and Sodiak. They visited a leading company in the K-sports industry.
2: 아, 여긴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striving to keep you protected from injury every moment. SmartMove series support every movement, from your hands and waist to your calves and ankles. This medical protective support provides close-fitting protection for joints at risk of injury.
2: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3: 근데 지금까지 현대에는 관절 보호대를 대부분 네. 치료 차원에서 착용을 했죠.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고정 지지하면 맞아요. 움직일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를 좀 더 얇고 아. 지지해줄 때는 제대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는 아. 그런 보호대를 개발을 한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는 맞아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장비가 된 거예요.
4: 저는 했었어요.
2: 아, 했었어요?
4: 네.
2: 어떤 거 주로?
4: 근데 그 약간 전제
2: 무릎, 전체. 네, 무릎 전체.
4: 네, 그래, 근데 그 짧은 거는 써본 적 없었어요.
2: 아, 그래요? 네. 네.
3: 무릎의 그 볼 밑에 네. 쓸개 건이 있는데 네. 이 충격이 뛸 때 체중의 네. 90%가 여기에 부하가 와요.
2: 네.
3: 그래서 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쓸개건 보호대가 생긴 거죠.
2: 아.
3: 네. 그 일상생활에 등산 취미생활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용에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다치셔가지고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아, 네.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종목별로 다 나눠가지고 네. 그 타겟의 대상에 정확하게 맞는 네. 그런 보호대를 연구하는 거죠.
2: 네네. 확실히 좀 딱 봐도 네.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게 느껴져요.
3: 네. 일단 기존에 네. 보호대를 보면
2: 보호대, 그치.
3: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2: 네, 우리 집에 있는 거.
3: 이 소재를 네오프렌이라 그래요.
2: 네오프렌. 맞아요.
3: 네오프렌. 네. 근데 이 소재는 이 안에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2: 네.
3: 그 합성 고무가 통기성이 통할까요?
2: 안 되죠.
3: 통기성이 안 통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똑같아도 아. 디자인은 똑같아도 느낌은 어때요?
2: 아, 완전 달라요.
4: 달라요.
2: 두께감도 확실히 다른 것
3: 네,
2: 같고,
3: 네. 네.
2: 물론 굵기도 지금 너무 다릅니다.
3: 네.
1: It is thinner than a credit card.
3: 여기에는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2: 네. 네.
3: 이 안에는 특수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2: 필름이요?
3: 필름. 0.000 몇 미리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필름이 고무처럼 늘어났다가 보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하나 할 때 1000번 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2: 아.
3: 몇 도에 몇 초를 해야 정말 뜯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을 한 거예요.
2: 다 복원되는 거 확실해요?
3: 한번 느껴보세요. 짱짠하죠?
2: 짱짠해요?
4: 진짜요?
3: 예, 세게 들어요. 쫀쫀해요. 쫀쫀해요.
4: 다시 돌아오네.
3: 이 힘이 강하죠?
4: 네.
3: 그냥 원단이라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4: 네.
3: 예, 쫀쫀하죠. 지금 요 보호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보호대.
2: 무릎 보호대입니까?
3: 아. 국가대표들이 운동을 할 때
2: 네.
3: 스포츠 테이핑 아시죠?
2: 맞아요, 맞아요.
3: 네. 네. 스포츠 테이핑 할 때 요 네. 라인으로 스포츠 테이핑을 해요.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너들이 해주고 네. 전문성이 있잖아요.
2: 그쵸, 네.
3: 일반적인 분들이 운동을 할 때 테이핑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비용이 일회용이에요. 한번 붙인 다음에 또 뛰고 또 붙이고 해야 되니까 네.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2: 네.
3: 비용이. 요 보호대를 착용하면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가지게끔 보호대를 만든 거예요.
2: 네.
3: 네.
2: 저희가 뭐 만져보고도 너무 신기하지만 나가서 직접 착용을 하고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좋아요.
8: 네.
2: 또 한번 저희가 실험해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네.
2: 가시죠.
4: 네. 가보세요.
1: A U-shaped design boasts a snug fit that sits firmly against the patella or tendon. High strength and high elasticity deliver powerful recovery of form. Exported to 3 countries, this joint support boasts impressive technology. Now, let's begin the verification mission.
2: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농구 1대1 대결을 해볼 텐데요. 총 3번의 골을 넣은 먼저 넣은 선수가 이기는 경기예요.
4: 네. 네.
2: 확실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찼으면 오른쪽에 찼고 팔꿈치도 왼쪽에 찼고 오른쪽에 찼고 확실하게 본인들이 비교하면서 또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네.
2: 알겠습니까?
4: 네.
2: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또 검증하는 단계니까
4: 네.
2: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2: 자, 점프를 하겠습니다.
4: 점프.
2: 자, 준비.
4: I can, bro.
2: 시작.
8: 자. 자, 3점 내기예요. 하나당 1점. 자, 들어가면서 레이어 들어가서요. 자, 싱이 1점. 1대 0. 자, 싱이 4. 야, 1대 0이에요, 지금. 오!
1: Moving, running and jumping. Your joints take impact with every move. Injuries can happen the moment you least expect it. This medical protective brace provides a snug fit to help protect your joints. Featuring 8 multi-layer construction with powerful silicone compression, this support showcases a smart fit's superlative technology. Enjoy your favorite sports with more freedom of movement and safety. What are the results of the validation team's basketball challenge?
8: Shot!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싱이 세 골을 넣으면서 싱이 3대 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2: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보호대를 찬 검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검증단으로서 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9: 뭔가 뽑는 느낌이에요.
2: 본드 느낌? 본드, 네.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
9: 맞아요. 꽉 잡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뭔가 안정감도 있고.
2: 안정감도 있고.
9: 그리고 이적선 땀 확실히 계속 나거든요.
2: 네.
9: 이쪽은 계속 뭐 느낌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아, 땀이 나서?
9: 네, 여기 약간 시원하고 약간.
2: 아, 그래요?
9: 뽀송해요.
1: We compared joint protection level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Clearly, the area covered by the protective brace shows noticeably less temperature increase.
4: 그냥 만족받는 약간 가벼워요.
2: 아, 가벼워요?
4: 네.
2: 어, 너무 편안하게 농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무릎하고 아, 발목.
4: 근데 진짜 가벼워요.
2: 아, 그래요?
4: 진짜 너무 좋아요, 느낌.
8: 자, 그래서 오늘의 검정단 두 분의 감정 평가는?
4: Perfect!
1: K-Sports Beyond is reaching the world. Verification complete.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5: Nice
4: 안녕하세요.
5: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5: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5: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5: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2: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3: 오!
2: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3: So now 네. it's spring.
2: Yeah, so
3: it's like green.
2: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3: No way.
2: Yeah.
1: 대박.
2: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yeah,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2: 저는 카멜레온.
0: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3: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3: 오.
2: 시원해요.
3: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2: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2: 어, 너무 좋아요.
3: 쭈쭈쭈. 네.
2: 그리고... Say lonely, sound me, lonely, sound me.
3: Hey, lonely, sound me, lonely, sound me.
2: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오,
2: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3: 둘 다 좋아요.
2: 와이프 더.
3: 그래? The wife like this.
2: 맞아요.
3: Lisa. Like...
2: okay. 어,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2: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예,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2: 제 와이프 눈에 네.
3: 하트.
2: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3: 콘서트.
0: 아, 네, 콘서트. 네.
2: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3: 스윔.
2: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2: 한식.
3: 한식.
0: 한식.
2: 한,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2: 김치전.
3: 김치전?
2: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2: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3: 봄동 비빔밥?
2: 봄동. 어, 네.
3: 요리 너무 바삭하는.
0: 봄동 맛있지.
2: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좋죠.
3: 우와.
0: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

0: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1: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1: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1: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1: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자체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누나 애교살?
2: 애교살.
1: 애교살도 있어.
3: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누가 애교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그 웃을 때 웃어. 네.
4: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오.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오.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윙이에요?
3: 어, 네.
1: 스윙.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3: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사.
0: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스모크 라이크 바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0: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0: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0: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0: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0: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을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1: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짝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0: 사용하시네.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면봉.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1: 99%?
0: 어, 99%. 마무리 단계로?
2: 헤어랑 의상 체인지. 네.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사람 달라 보인다.
3: 너무 멋있어요.
0: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아, 잘한 것 같아. 진짜 느낌 있어요.
4: 아,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0: 데뷔시키자, 데뷔.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남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6: 너무 멋있어.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5: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은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브라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있다 봐. 바이.
3: 이쁜이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7: 예쁘다.
6: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보라, 네.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1: 쓰리,
3: 야 2, 이거다. 원.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Yeah.
1: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0: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1: It's 82 Major.
0: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1: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0: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ve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1: Hello.
0: Hi.
3: Oh, yeah.
0: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0: Yay!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4: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0: Oh,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식의 매력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집밥과 손맛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최고의 집밥을 가릴 최종 경연이 펼쳐집니다. 과연 영광의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까요?

0: 심사를 보실 때 어떤 위주로 심사를 보실 건가요?
1: 지금 한식이 식문화를 넘어서 큰 컨텐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글로벌 산업화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관점을 한번 지켜보면서
2: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합이 잘 맞을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입맛을 맞는지
3: 외국분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대하시는 마음이나 그리고 양념에 대한 거 어떻게 연결되어서 맛있는 집밥이 만들어지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코리안 쿡오프 심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 미션이 끝날 때마다 3명의 심사위원분께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의 미션을 모두 합산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기념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광인 우승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지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오프 지금 시작합니다.
4: 파이팅! 우리 뭐?
0: 코리안 쿡오프 이번 대결의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저기 경연장 한가운데에 다양한 한식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위에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가 있을지 재료 공개해 주세요. 5분간 작전 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5분 안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5: 우리 양파 갖고 올 거야.
6: 양파.
5: 양파 갖다가 무침을.
6: 와, 진짜?
5: 토마토 하나만 집어. 나머지 내가 집에 각종 난초 채소 같은 걸 집어가지고.
7: 비슷하지 않은 요리 해야 될 것 같아. 비빔밥 같은 거 만들어 볼까?
6: 비빔밥? 뭐 있어요, 어머니?

0: 소면은 호박 볶아도 되고 아니 잡채해도 되고
1: 김치찌개 같은 거는 괜찮은데 김치가 없어요. 불고기 한 군데가 된장찌개를 두 개를 하면 괜찮을까요?
2: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5분 안에 재료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0: 네.
2: 어머, 상의가 갈까요? 끝나셨으면 재료를 지금 당장 가져오셔야 돼요. 갑시다. 선착순이에요 이게. 재료가 예. 네. 원하는 재료를 못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0: 어떻게 가져?
3: 아니 이거만 넣고 감자 하나 넣고.
0: 아니.
2: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0: 싸우지 마세요. 보호해 드릴게요.
3: 반 잘라야
4: 돼? 콩나물 넣었어.
3: 계란 두 개.
2: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얼른 이제 재료 골라 주셔야 돼요. 30초 안에 재료 다 못 고르시면은 배달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모두 원하는 재료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대결 밥도둑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0: 이 시작했어요.
2: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0: 따끔따끔따끔 이거 씻을까요?
5: 물.
0: 엄마 물 됐어요? 아, 어, 어, 연대 됐어요? 아, 조금 더?

0: 아니 근데 이쪽 팀은 재료가 굉장히 심플해요. 고추, 양파, 쪽파밖에 없어요.
1: 좀 간단해요. 양파 무침.
2: 무침. 양파 무침.
1: 쉽게 빨리 젊은 분들이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거.
2: 너무 식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여기 앞에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4: 네. 요새 유튜브에 저거 밥도둑 배가 리소스 저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라고 병으로 담아놓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은데.
2: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양념장인 거지 어떤 하나의 반찬의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영양 밸런스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0: 저 우리 엠마 팀은 여기도 굉장히 채소 쪽이네요, 다.
1: 네, 채소 쪽으로 순전하게 네. 상큼한 겉절이 여름날 찬밥에 좋지.
0: 너무 좋죠. 상추, 깻잎, 쪽파, 오이. 토마토도 있나요?
1: 토마토도 많이
0: 또 오이고추죠, 이거는?
1: 오이고추.
0: 아, 오이고추까지.
1: 네. 네.
0: 자, 우리 딜도라팀은 계란, 당근, 쪽파, 토마토, 소고기.
5: 네. 1등으로 가서 물건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늘 앞에서 이러고 있는 바람에 우리 키가 적잖아요, 제가. 그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중에 계란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계란 3개 가져왔어요.
6: 엄마가 우리 계란찜 그냥 하자 하니까 엄마 나 계란찜 좋아해요. 그냥 해요 해서 제일 쉽고 한 번 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5: 도라씨 이리 와봐. 이거 채 좀 썰어. 더. 이거 한번 썰어봐. 이거 이렇게 네. 알았지?
6: 네.
5: 한번 해봐.
6: 얇게.
0: 이 도마의 싹둑싹둑 소리가 굉장히 집 같은데 이쪽은 뭐 애호박, 콩나물, 고추, 목살, 양파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7: 남미 사람으로서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집밥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30분 같이 그래서 우리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비빔밥 합시다.
5: 이건 육수 먼저 낼게요. 되게 세다.
0: 아, 오이고추까지. 예. 네. 자, 그리고 이쪽은
8: 육수팩에다가 저희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코 앞에 된장이랑 고추장 봤거든요.
9: 어떤 요리를 만들지 상의를 하신 뒤 필요한 재료를 직접 가져오시면
10: 된장이랑
9: 드립니다. 네, 이 거기보다 살짝 먹는 거 아니냐.

0: 오늘 된장찌개를 두 개를 하면
1: 단짠 단짠의 메뉴가 있어서 밥도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 그러면 고추장 좀 넣을까요?
1: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불고기는 안 넣어요. 네. 자,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쓴 거는 그냥 올려서 넣나?
2: 네. 뭐 여기 가운데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0: 됐어? 됐죠, 문이.
2: 딜도라씨 굉장히 열혈 칼질을 하고 계시고.
1: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야. 너무 잘했어.
0: 진짜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우리.
0: 너무 잘하죠?
2: 야, 우리 딜도라 씨는 지금 또 이제 계란을 또. 아, 지금 노른자가 잘 안 터지고 있어요. 네. 아.
0: 이거, 그러면 이리 와봐봐. 이거 하고 있어봐. 이거. 이건, 이렇게? 네. 어머니? 이거 봐. 이렇게
3: 코카, 코카? 코카? 이렇게.
0: 코카요?
2: 아, 이렇게.
0: 여기다 소금 좀만 넣어줘.
3: 얼마나요?
0: 너무 많아. 됐어, 그만. 여기다가 참기름.
1: 그러면 저는 네. 여기다가 네. 그 이제 된장국 끓일 걸 여기다 할게요.
4: 좋아요, 좋아.
2: 너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조금 찢어지게.
1: 그렇게 하시면 돼요.
2: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시간, 자, 현재 24분 남았습니다. 24분.
5: 아, 저기 있구나.
2: 자, 24분 남았어요. 24분. 여기는 벌써 지금 육수 냄새부터 너무 좋고. 야, 우리. 너무 지금 맛있는 지금 재료들이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1: 맛있어요.
2: 야, 우리. 얘를 썰어요?
1: 네, 그거는
2: 일단 길게
1: 양파처럼
2: 오케이.
6: 퓨션 팀이랑 들료라 팀 직접 이게 배경이 발제를 하면 나머지는 어머니네 해주세요. 안전하게.
7: 아, 그러네요. 근데 외국인이 칼질하는 거에다 더 점수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6: 그렇죠. 이 노릇을?
7: 네네.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6: 소금일까요? 네. 있습니다.
7: 얼른 여기다 생강 좀 넣어주세요.

0: 요거는 고추하고 오이하고 오이가 많아서 요거 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2: 여기 너무 용이 있어 보이는데.
1: 야 이거 소고기.
3: 물을 한껏 두 컵 부었는데 끓지를 않는 거예요.
4: 물을 계란 끓지?
5: 왜 안 끓이지?
4: 이쪽이 나가면
3: 불이 이게 더 센가? 저기 자, 앞에 게 더 센가 봐.
1: 자 이번 미션이 밥 도둑 미션이어서요.
4: 아니요 앞에 건 넣을까요?
5: 아니요 이거 다 끓는지.
4: 앞에 건 넣을까요? 어떤 거 썼어요? 똑같아요 엄마. 똑같아요.
3: 불 좀 사용할까요?
4: 아니요 여기 딴 거 해야죠.
3: 당신들 다 막 여기 몇 가지를 하면서 이 이분을 중에 큰 불만 당신이 다 쓰는 거야. 하나만 잠깐만 쓰면 되는데 잠깐만은 바꾸자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1: 자 계란 후라이까지
0: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비빔밥에 올라가요? 응.
0: 아니야 같이 해서 썰어버렸어.
6: 조금 더 넣을까요? 조금.
0: 이거 구워주세요 그럼. 네.

0: 저희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1: 우리 이제 끝날 거예요. 스피드로 보자고 우리는.
2: 자, 잠시만요. 우리 엠마. 엠마 씨는 너무 요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어시스트 해드리는 거예요.
2: 어시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엠마 씨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 아니, 엠마가 다 했어요.
2: 엠마 씨가 다 했어요?
1: 다 시켰어요.
2: 믿겠습니다.
0: 네. 끝난 거 하는 거죠?
2: 그럼요, 그럼요. 근데, 네.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0: 요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드셔봐 어떤가. 간이 맞으시나?
1: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1등이야 1등?
3: 살짝 소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아주
0: 그냥. 싱거워?
3: 아, 아니 달달해요.
1: 허세처럼.
0: 셰프처럼 이렇게.
3: 와. 완벽해요.
0: 완벽해요? 와.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3: 혹시 맛 한 번만 봐봐도 돼요, 제가?
0: 네, 맛 보세요.
1: 여기에서.
3: 아, 여기서? 밥이 필요하죠? 바로 땡기죠?
0: 밥 필요하죠?
3: 밥 어디야?
1: 밥 어디야? 밥이 어디 있어요?
4: 안토니오 팀, 저기 푸샤누 팀, 들도라 팀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도우면서 재료 만들고.
5: 팀플레이가
4: 네, 네, 네. 팀플레이 하는 거니까.
6: 눈에 보이네요, 이때?
4: 네, 네.
6: 딱 보이네요.
7: 어머니 뭐 해줘요?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고,
8: 그러니까 요리의 진행을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고요.
9: 파이팅! 잘한다!
7: 이거 뭐예요, 어머니? 어? 육수.
4: 이거를 이렇게.
8: 와.
7: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4: 이거랑 하고
7: 카드 다 넣고
4: 다 넣고
7: 네 한번 져서
4: 물?
7: 물?
4: 조금만 하고 그건 뭐요?
8: 이걸 다 넣는 거예요, 나 넣어
4: 이따가?
8: 어, 지금 이거, 넣어 지금?
7: 지금 넣어 지금
4: 이거 다 넣어?
7: 다 넣어 옳지
4: 다 넣고
10: 여기다가 가에다가 뺨
4: 예쁘게
10: 응 이쁘게 네. 하고 내가 소스 만들 동안에

0: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오케이. 오케이.
1: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푸시앤무 엠마 쪽 테이블은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2: 우리 하나 완성됐어요.
1: 벌써. 네, 아, 이미 하나 완성됐고.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시간은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반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3: 엄마, 나 뭐 해줘요?
4: 응. 여기다가 넣어놓을까요, 어머?
5: 다 됐어요.
4: 다 됐어요?
5: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오. 아. 끝내줍니다.
4: 여기다가 넣을까요, 어머니?
5: 수저. 완성!
6: 우리 완성됐어요!
1: 어, 벌써 완성됐어요?
6: 네, 네.
1: 자, 지금 그러면은 자, 지금 딜도라 엠마팀 두 팀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빨리 한 게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네, 이게 사실 음식은 또 이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 네.
1: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1분 남았습니다. 11분.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7: 지금 된 것 같은데, 엄마? 엄마, 물, 따가운 물.

0: 아, 글라디스 팀도 지금 이제 플레이팅 중이죠. 네. 네. 어머니 저 요거 여기 양파 냄비에 붙어 있는 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1: 예.
2: 없어요.
1: 이건 아주 순수해요. 이건 순수한 맛이야.
3: 괜찮아요?
4: 완성됐어요.
5: 향이 미쳤어요, 벌써.
2: 그쵸.
5: 아, 미쳤다, 미쳤어. 맛있어. 1등이야, 1등. 여기 안에 1등이야.
6: 둘, 셋.
2: 보글보글보글보글.
5: 밥 좀 주세요, 이요. 국자를 하실 거죠?
2: 네, 이렇게요. 이렇게?
5: 좋아요, 좋아요.
2: 이렇게 하고.
5: 저희가 완성!
0: 아, 네네네. 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이도라 팀, 엠마 팀, 그리고 푸시엠무 팀 완성이 됐고요. 우리 글라디스 팀 완성됐어요?
4: 완성됐어요.
0: 아, 지금 이제 그러면은 네 팀이 완성됐고 우리 안토니오 팀만 지금 요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시간은 9분 남았습니다. 9분.
2: 세미.
7: 아. 네.
8: 이거 비빔밥에 들어갈 거예요?
0: 나머지 팀들은 다 이제 플레이팅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8: 썰어 얼른 이렇게.
9: 그 요리 하나만 아니었어요. 우리 비빔밥도 만들고 그리고 고기도 따로 하고 그리고 그 소스 사이드 메뉴 반찬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
8: 집밥이니까
9: 네.
8: 좀 아쉬웠어요. 예쁘게를 못 만들어놔서 이게 세팅을 못했어요. 할 새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담은 채로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9: 맞아요.
8: 여기는 여기다 마요. 됐습니다.
0: 어, 지금 다 끝났어요?
9: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팀이 시간 3분을 남겨두고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완성하신 순서대로 심사위원분들께 평가를 받을 텐데요. 엠마 팀의 음식.
11: 여름 채소로 꽃조리 만들어 봤습니다.
12: 프랑스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서 그들의 식생활, 식문화 안에도 들어가서 같이 융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 라이트하게 양념을 많이 쓰지 않으셔서 그 상큼하면서도 식재료의 그 살아있는 맛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11: 아, 감사합니다.
0: 밥도둑 미션 이어서 딜도라 팀의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14: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3: 달걀찜을 하면 고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좀 정말 단백질 폭탄으로 고기를 넣어주셨는데 약간 고기에 단단할 수 있는 그 질감을 토마토를 같이 넣어주셔서 되게 먹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명으로 쓰실 때 깨를 조금 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5: 조금만 넣고 사실은 왜 많이 넣었냐면 그것도 하나의 영양분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좀 넣었던 것이 좀 과했나 봐요.
0: 세 번째 글라디스 팀의 요리입니다.
16: 양파 반찬 만드는데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반찬이에요.
17: 힘내신 거 같아요.
18: 외국에서도 양파가 메인 부자재로 전하나요? 마늘이랑 양파 많이 사용하는데 이 데친 상태는 사실 스튜에서만 먹는데 근데 이것도 외국에서 충분히 인기 많을 것 같아서
13: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약간의 다섯 가지 영양분에 대한 조화로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진 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조금 첨가되어지면 영양도 풍부하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았고요.
19: 근데 거기 고기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빨리 젊은 분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 고기 넣을 것 같으면 고기 넣죠. 그것만 상큼하게 먹으라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자, 이어서 푸시엠무 팀 음식입니다.
5: 저희 음식은 미니 백판이에요.
18: 당연히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두께고기. 단점 하나 주자면은 고기는 조금 더 염도가 높았으면은.
5: 네.
13: 된장찌개는 된장과 고추장의 배합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끝에 느껴지는 그 고추의 칼칼한 맛이 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된장 구수한 맛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0: 마지막 팀의 음식이죠. 안토니오 팀의 음식입니다.
9: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이런 야채들 있는데 이렇게 비빔밥처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비빔밥 만들었습니다.
12: 우리를 잘 끝까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보면은 식문화가 상당히 베스티벌 많지가 않죠. 이 건강한 내추럴한 음식이 그쪽에 있는 식문화랑 잘 어울려서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13: 소스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8: 저는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양념이 그렇게 맛있어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9: 어떤 분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숨 반숨 이렇게 먹으면서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조금 만족했던 것 같아요.
8: 네, 고맙고요.
0: 밥도둑 미션 총 5팀의 시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2: 빨리빨리 해주세요.
0: 빨리빨리요?
2: 궁금해요.
0: 과연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까요?
5: 저희 음식은 미니 백판이에요.
15: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양파 반찬 만드는데
11: 여름 채소로 꼬초리 만들어봤습니다.
9: 가장 심플한 거 비빔밥 먼저 생각했습니다.
14: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0: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3: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할 거예요.
9: 골등 아니고 우리 1등.
8: 뭐든지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을 해야지만이 제가 속이 후련해요.
2: 좀 1등까지 노려보고 싶다.
0: 1등은요?

0: 총 289점을 획득한 안토니오 팀입니다. 안토니오 팀입니다.
1: 기분이 좋았어요.
2: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해. 이게 아 뭐 잘하면 뭐 3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골등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3, 4등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1등 했다고 했으니까 너무
1: 깜짝 놀랐어요.
2: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뻤어. 아 역시 진짜 즐기면 결과 나와요.
3: 조금 더 내가 악착같이 났을 걸. 이거를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4: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우리한테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1등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안토니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우리도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등 했던 것 같았는데 그 한 발꼬락 정도 앞서서 다른 팀이 자꾸 우리 거를 훔쳤던 느낌이에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0: 코리안 쿡오프 최종 우승은 두 번의 미션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1라운드 점수로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코리안 쿡오프 두 번째 대결 K 특산물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아, 진짜.

0: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럴 시즌 4인데.
1: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0: 성시경 씨?
1: 아닌데 배우 아니죠?
2: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0: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3: 왔어 왔어.
2: 말씀하세요 누군지.
0: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2: 오케이 됐어요.
4: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라서.
2: 배우 또 한 분은요?
0: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5: 배고파요. 너무 고파요.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6: 삶은 계란 두 개.
5: 저보다 다들 조금 더
0: 배고파. 배고파요.

0: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2: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1: 요리 보고 좋아. 그걸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1: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1: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자,
1: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1: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어?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1: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1: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네.
0: 예,
4: 예,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0: 홍복이시죠?
4: 그렇죠.
0: 예.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두부두루치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5: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1: 북한?
5: 꽝? 꽝?
0: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1: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네. 자, 꽝냉면.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거의 없죠.
5: 네.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아, 회장님 제일 좋고.
0: 유소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1: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1: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4: 그럴 수 있군요. 맞다. 맞아요.
0: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1: 설마 저기예요?
0: 정답.
1: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0: 자, 전용 주차장 보세요. 맛집 인증이
1: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2: 야.
1: 오. 54년
0: 신스 1954.
1: 와.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1: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1: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1: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님.
0: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맛자랑 맛자랑 맞자랑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있었어요.
3: 그렇죠.
1: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1: 환대를.
3: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4: 안녕하세요.
5: 와 너무 좋았어요.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6: 안녕하세요.
0: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7: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7: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 여기.
8: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4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4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1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0: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8: 네, 맞아요.
0: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8: 네, 유명해요.
0: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8: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네.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0: 아, 다르겠네.
8: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아,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0: 그러면 여기 그 1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8: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3: 아, 정통 평양의 꽁냉면. 어.
0: 꽁이 네. 있어요, 근데?
8: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아. 겨울에만 했거든요.
0: 꽁 사냥하셔서.
8: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오.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0: 꽁을 받아요?
8: 네네.
0: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8: 네, 그럼 꽁이 있어요.
0: 아, 꽁이 있네.
3: 꽁이 있어요.
8: 아. 네.
0: 또 꽁냉면 가야죠.
3: 꽁냉. 어.
8: 네. 꽁으로 내기.
0: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3: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3: 너무 신난다.
0: 꽁냉면 먹은 사람.
9: 어 처음이죠.
0: 못 드셔보셨죠? 네.
10: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0: 와,
10: 처음이에요.
0: 진짜.
9: 네.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10: 꽁.
0: 꽁은 옛날에 유학할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9: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0: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10: 어.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0: 네? 어?
10: 구워서.
0: 나보다 어리지 않아요?
10: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제천에 있었어요. 김포 이런 데가 꽁이
0: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10: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0: 이제 영화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10: 해서. 꽁은 그 자기 영향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어.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어. 잘 날지 않아요.
0: 아 정말?
10: 잡을 수 있어요.
0: 대한민국 얘기예요?
10: 예예예. 예.
7: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0: 말고.
1: 아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0: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야?
1: 아니, 꽁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0: 뭐 하는 사람?
2: 사극 한 편을 지금.
0: 아 이게 진짜
1: 맛있어요.
0: 이야기꾼이야.
1: 떡볶이가 맛있어요.
3: 동치미.
0: 동치미. 아 동치미.
4: 뭔 김치?
3: 김장김치.
0: 김장김치.
3: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맛있다.
1: 와.
2: 와.
1: 와.
2: 와. 독특하다 진짜.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2: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2: 두부가 거의 80%.
1: 맛있다.
3: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 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부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아니.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네.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신 거예요.
1: 그 저기 자아투 가 있죠. 거의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2: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야,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2: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 얘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1: 장난 아니니까?
2: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2: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1: AI를 수정해 주겠지.

0: 맛있다.
1: 어우, 국물이 쓴다. 간이 있네.
2: 간이 있다고요?
1: 되게 짠.
2: 너 일본으로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1: 아니야 아니야
2: 진이랑 비슷한데?
1: 에이 진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2: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1: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2: 아직. 아 진짜요?
1: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육수는 그냥 꿩을 구워서 그건 정말 꿩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가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메밀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4, 1: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냉정하네요.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중독성 있네. 이게 평냉이 매운 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근데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네.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
1: 되니까.
0: 그러다 보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쓱 얘기해줘야 되는데.
3: 선생님, 제 젤 형이세요?
1: 예. 네.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홍우 형이 더 많지 않아요?
2: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2: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형, 어금니 꽉 깨물시는데? 완전 차이에요, 완전.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유수영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의정부에
0: 그게 아,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0: 그게 참 좋아요.
1: 맞아.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3: 뿌려 먹을까요? 그럼
1: 먹어볼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4: 그대로.
1: 너무
0: 싫어. 너무 싫어.
1: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건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적당히 뿌려.
0: 조금 맛있게 꿩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1: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0: 소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1: 그렇잖아요. 평양에서는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3: 삐니까.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가. 아,
1: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보다 이런 건 너무
0: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거야.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거야. 왜 써 있어? 기사에.
2: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1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2: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어, 맞아요. 아버님 오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린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지금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러워.
1: 거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

0: 맞아.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2: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2: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
3: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아.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2: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3: 네? 엄유민법?
2: 엄유민법.
3: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4: 신성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 때는 엄유민법. 아,
3: 아. 엄유민법 알아요?
1: 법이요? 장카설류 같은 거죠.
3: 장카설류야, 장카설류. 아, 아. 장카설류 모르죠?
2: 어, 몰라요.
3: 아, 몰라요?
2: 몰라요.
3: 장카설류 몰라요?
2: 몰라요.
5: 여봐, 여봐, 아, MG 아니잖아.
3: 진짜 장카설류를
4: 저는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요.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죠.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2: 멋있는 거.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2: 그러네요.
1: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도 가능하시죠?
0: 그럼요.
3: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3: 네.
1: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묵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0: 풍진?
1: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2: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야.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2: 아.
1: 아니 근데 여기 풍진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네네.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3: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3: 네네. 이제 충청 덕분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어도.
3: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3: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1: 와. 섭외는 100% 되겠네요.
3: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3: 네.
1: 갑시다.
3: 그래, 맛있겠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 문화시민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세비야 이발소 오늘은 사랑영업중은 이번 2026년 공연 봄날에 20개 작품 중에 유일한

0: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 우리 관객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오페라를 좀 심도 있게 압축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이나 그 뼈대를 잘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한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대한 집중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모두 압축을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아, 오늘도 유튜브 구독자 엄청 늘겠구만. 안녕하세요. 유튜버 피가로 인사드립니다.
2: 유튜버 피가로?
1: 피가로! 야호!
3: 아, 백장님 또 까칠하시네.
1: 아, 예예예. 예, 예. 백장님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요?
4: 아, 내가 말이야. 한 달 전에 이 오류 올리브 땡 앞에서 내가 당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지. 오.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쫓아서 어디 사는지 수소문 하다가 겨우 알아낸 게 저기 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1: 어? 저기 로지나네 집인데.
4: 로지나라고 했나?
1: 네, 로지나네 집이에요.
4: 아, 내가 비싼 돈을 일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 그게 로지나가 살고 있긴 한데. 로지나네 집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 바르톨로라고 하는 사람 집인데요. 그 로지나랑 둘이 동거하고 있어요.
4: 동거? 아,
5: 그 한글 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객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유행어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이 무대 규모에 맞게 전자 오케스트라 이 오르간인 일렉톤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로 해서 거의 풀 오케스트라에 편성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극적인 어떤 흐름이나 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또 로시니 오페라에 중요한 건 코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더해서 대사에서도 뭔가 학생들이랑 더 공감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장치들을 저희

0: 처음에는 아 지금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콕 박혀버렸어. 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어 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만약에 내 사랑을 방해하면 내가 독사가 되어서 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과 아름다운 그 스케일이나 고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나가!
2: 바로 또
1: 로지나! 피가로가 여기 왜 온 거지? 너네 둘이 못 꾸미는 거 아니야? 아! 요것 봐, 요것 봐, 요것 봐! 그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잉크가 잔뜩 묻었잖아!
3: On the torrent della mia sorte

0: meglio in postul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sì, sì.
1: 지금 어떤 사는 사람들의 얘기나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 사는 얘기는 다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음에 와닿는 어떤 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시니의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로시니의 음악은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것이 어쩐 유행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오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Ora vi tirvi voglio carica il vostro foglio perché non fosse inutile il mio travestimento
0: il suo travestimento ha ha bravo

0: sportif fare un crepare.
1: Ma ci sono
2: 알고 보면 좀 익숙해지면 사실 많이 좋아하시는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처럼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씩 많은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이 쌓여서 오페라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도 또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문화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3: 진실한 사랑으로 당신 앞에 선 이 사람은 세비야의 백작 알마비바.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소?
4: 어머나, 그럼요.

0: and immersion. By building a smart factory with large-size freeze-drying facilities and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We explore Shalom,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nvenience food market. Shalom is located in Naju, Jeolla. Convenience food has constantly gained recognition as premium and functional meal replacements. And Shalom has given a boost to the related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had researches to keep the nutrients of its products and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1: Shalom은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 26년간 오직 동결건조 한 길만을 걸어온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결건조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연의 맛과 향은 물론 영양소까지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최첨단 공법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결건조 식품 연구 개발을 선도하며 국내 최초의 컵밥 출시와 대기업 OEM, ODM 협업을 통해 즉석 식품 시장 성장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Korean MREs, or meals ready to e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y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The raw materials can be prepared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the original texture of the ingredients have been maintained.
1: 저희 샬롬의 주력 제품인 동결건조 전투식량과 비상식량은 단순 식품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연의 맛, 영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첨단 식품 기술 제품입니다. 물만 부으면 갓 지은 밥의 식감과 언제로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냉동 및 네트로트 식품 대비 무게를 70% 이상 줄인 초경량 패키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reliable food under hygienic conditions. The large-scale freeze-drying facilities of the company have obtained HACCP certification. The rapid freeze-drying technology can keep the freshness and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as well.
2: Shalom은 하루 10톤 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급 동결건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원재료를 급속 동결한 후 수분을 승화시키는 최첨단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 영양, 색감까지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하며 복원 시에도 원재료 그대로의 식감과 품질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금속 선별과 엑스레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thanks to the intelligent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precise manufacturing process without errors. Also, it has strengthened hygiene and safety control.
3: 저희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조 공정의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설비 간 실시간 연동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리드 타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품질 편차를 거의 제로화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생산률은 147%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은 9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0: By gaining HACCP certification, Shalom has enhanced hygiene control and produced high-quality product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patents with five different types of packages and built its own R&D center to develop leading-edge technologies.
4: 저희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 약 20분 정도 소요되던 건조쌀의 복원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비상식량 복원 기술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짧은 시간 안에 원재료 맛과 식감을 본연의 상태처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담 연구진들이 샬롬의 R&D 역량을 총동원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ood, the compan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nvenience food industry. It has maintained close partnerships with Korea's national institutes and large distributor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Shalom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비상식량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고도의 동결건조 기술을 뷰티 트렌드와 접목해 전 세계인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식품까지 샬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halom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nvenience food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o lead the food culture in the near future.

0: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In an era when the average lifespan is reaching 100,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turning to recreational sports to enjoy a healthier lifestyle. But as the number of people enjoying sports grow, so too does the number of sports-related accidents. To prevent injuries and accidents that can happen instantly, safety equipment is essential, not only for professional athletes, but for anyone who plays sports. The first step to enjoying sports, the surest promise you can make to protect yourself, it is wearing proper safety equipment. Wearing sports safety gear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Today, we meet Korea's leading sports companies pioneering the field of sports safety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y. Let's begin with the first company.
2: K-스포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K-스포츠 비욘드, K-스포츠 대표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아리랑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Sharp instincts, keen insight. Former baseball player turned announcer Kim Hwan.
2: 오늘 저와 함께 이제 K스포츠의 이 위험을 조금 더 알려줄, 더 많은 활약을 해줄 오늘 두 분의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소대에게 자양과 시행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urn it up to feel.
4: 둘, 셋, 엑스비언드.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2: 자양과 그리고 싱, 그죠?
4: 네,
2: 와, 반갑습니다.
4: 저는 중국 홍콩에서 왔습니다.
2: 홍콩에서 오셨고.
5: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특히 유난히 관심이 가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4: 저는 예전에 축구 선수라 가지고.
2: 아, 축구 있었어요.
4: 축구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자전거 좋아해요.
2: 자전거 좋아해요?
4: 근데 네. 최근에 e스포츠 좋아해요.
2: e스포츠요? 아, 갑자기. 아, 그 스포츠도 e스포츠가 맞지. 그 스포츠도 이런 스포츠가 맞긴 합니다.
4: 맞습니다.
2: 뭐 그것도 맞는 거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호대랄지 아니면 뭐 이런 장치들을 좀 하게 되는데 좀 어때요? 그런 거 잘 착용하나요?
4: 집에 앞에서 하는 거 하면 가끔 안 하고 근데 만약에 큰 길이 있을 때 우리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4: 헬멧 같은 거 안 챙기는 이유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가끔 약간 귀찮아서 무거워서 귀찮아서
2: 아, 무겁고 귀찮고 네. 맞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걸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네.
2: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 안전성 우리가 좀 잘 갖고 어떤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비욘드, 렛츠 비긴!
1: Our first K-Sports company. They're full of innovative ideas. Meet Kodo, the company making safety helmets.
2: 아, 안녕하세요. 아,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저희 만나려고 이렇게 나와 계신 거 맞으시죠?
6: 네네, 맞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안전한 뭔가의 보호구를 만드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6: 제가 여기 가방에
2: 가방에요? 네,
6: 그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2: 아, 그래요?
7: 보여주세요.
2: 그냥 가방 안에 든 거예요?
6: 예, 제가 그냥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2: 네, 네. 뭔가 그 우리는 되게 우리를 지켜줄 거는 뭐야?
4: 가벼워요?
2: 가벼운 정도 아닌데 없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든 거 같죠?
6: 뭐 없는데요?
2: 돼요?
5: 그냥 이 가방인 것 같은데요.
2: 아, 그냥 다 가방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열어봐도 됩니까?
6: 예, 열어보시죠.
2: 한번, 예.
6: 어?
2: 뭐예요? 오.
1: What is this?
2: 이거 뭡니까? 이거 갖고 우리를 뭘 할지는 진짜 전혀 감이 안 되는데요? 자전거 이거 앉을 때 여기에 그 뭔가 아프지 않기 위한 쿠션 같은 것 같은 느낌도
7: 저는
2: 있고.
7: 저는 그 수영할 때 그
2: 아, 판
7: 필요한
2: 아, 수영판. 아, 그래. 그런 느낌도 있네요.
6: 이게 사실은 헬멧이에요.
2: 헬멧이요? 네. 아니, 머리에 쓰는 헬멧.
6: 네, 맞습니다.
2: 예?
6: 네.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2: 말아서
6: 예, 네, 요렇게 접어서
2: 아,
6: 요렇게
2: 아,
6: 헬멧으로 바뀝니다.
2: 이렇게. 아.
6: 네, 네, 한번 써 보십시오.
2: 쓸 수 있어요?
6: 어떻게 써요?
2: 아, 그냥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6: 네, 맞아요.
2: 아,
4: 우와.

0: 어, 어, 안 아파요.
1: An ultralight foldable safety helmet with a brilliant design. It is easy to take out and use anytime. And it's made with powerful eco-friendly EVA foam that protects your head. SmartFlex EVAGuard.
2: 그 자전거나 요즘 뭐 전동 킥보드 많이 타지 않습니까?
3: 네, 네.
2: 근데 대부분 헬멧을 안 써요. 갖고 다니기 귀찮고.
3: 어, 예. 네,
2: 부피도 크고.
3: 맞아요.
2: 그다음에 요즘 무게도 나가고.
3: 예.
2: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쓸 수 없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특허를 내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EVA 폼이라고요. 약간 부드러운 소재 있지 않습니까?
4: 예, 예.
2: 가볍고 네, 그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3: 사실 안 쓰는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헬멧,
5: 네.
3: 그죠?
5: 저희도 아이돌이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3: 아, 이건 아이돌뿐만 아니라 누구든 머리 망가지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5: 가볍게 그냥 쓱.
3: 맞아요.
5: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망가집니다.
6: 그러니까 이게
5: 그리고 엄청 부드럽잖아요.
6: 그러니까요.
5: 네.
3: 너무 귀엽지 않아요?
5: 그래서 너무 좋아요.
2: 일반 헬멧들은 딱 많이 막혀 있잖아요. 구멍은 살짝 있는데.
3: 맞아요.
2: 그래서 더워요.
3: 맞아. 그런 뭔가 헬멧에 막 부한,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세 개 뭐가 달라요?
2: 아, 예. 이 보시다시피 이게 뒤가 좀 뚫려 있잖아요. 아, 이건 약간 헬멧 모양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다음에 만든 버전인데 이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5: 뒷모양이.
2: 네. 근데 그래도 얘가 불딱딱하고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얘기 자꾸 지적을 받았어요. 방법을 찾아서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든 제품인데요.
3: 네.
2: 차이점이 뭐냐면 이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5: 네.
2: 물론 이제 머리가 보호가 됩니다. 넘어졌을 때 보호가 되는데
5: 네.
2: 얘는 완전히
3: 오.
2: 손이 아파요, 제가.
3: 아, 그렇구나. 우와, 진짜 그렇네.
2: 예, 이 표면이 고분자 특수 코팅이에요.
3: 아.
2: 코팅된 거예요. 이 EVA 폼 소재에다가 특수 코팅 처리한 겁니다.
3: 오.
2: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3: 아이들 처음에 자전거 배우고 이럴 때 정말 무거워서 쓰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쓰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걸 알겠고 또 굉장히 잘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또 나가서
5: 네.
3: 직접 확인해보고 써보고 착용해봐도 되겠습니까?
2: 아유, 물론이죠. 이거 얼마든지 착용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그럼 저희 나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5: 나이스. 네.
1: It is time to test his safety helmet with a creative design.
3: 야, 근데 진짜 K스포츠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나와서 보니까 아, 지금 승현 더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너무나 이게 다용도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제대로 쓰고 그걸 확실히 이 체감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5: 좋아요.
3: 네, 그래서 한번 쓰고 한번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죠.
5: 시원한데요?
3: 시원해요?
5: 이거 안산 느낌?
3: 아, 그래요?
5: 엄청 가벼워요.
3: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와서 쓰니까 또 다른 뭔가 확실히 가벼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3: 좋아요.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네.
1: The helmet has excellent ventilation, and with EVA foam, its superior elasticity provides a comfortable fit.
5: Hey, so 시원해, right?
7: Yeah.
5: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
3: 아, 이게
5: 분위기 엄청 좋아요.
3: 와, 뭔가 시원하다, 진짜.
1: Finish with a vacuum nano ceramic coating. This multifunctional smart helmet blocks sunlight and UV rays.
3: 와. 와, 진짜 최근에 자전거 탄 것 중에 가장 기분 좋게 탄 것 같아요.
5: 안 쓴 것 같아요.
3: 네, 안 쓴 것 같아요.
5: 살짝 안 쓴 것 같아요.
3: 맞아요. 조금만 타도 막 진짜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막 무겁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무게감도 전혀 없어요, 그죠? 한번 보면은 진짜 원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헬멧 자체도 안에 젖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통풍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너무 잘 복원이 됐습니다. 생활에서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고 또 심플한 우리의 K스포츠의 기술력을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아, 이 검정단의 평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검정단의 평가 어떻습니까?
8: Perfect!
1: Verification complete. Lightweight and compact, this all-in-one ultralight foldable helmet is easily portable wherever you go. Made with highly elastic EVA foam and reinforced with a high-strength polymer elastic film, it protects you even during impact from head to toe. Let's meet with the second company that is leading a dynamic K-sports industry, helping create a safe South Korea. K K-Sports Validation Team, Kimon and Sodiak. They visited a leading company in the K-Sports industry.
3: 아, 여긴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striving to keep you protected from injury every moment. Smart Move series support every movement from your hands and waist to your calves and ankles. This medical protective support provides close fitting protection for joints at risk of injury.
3: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6: 근데 지금까지 현대에는 관절 보호대를 대부분 네. 치료 차원에서 착용을 했죠.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고정 지지하면 맞아요. 움직일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재를 좀 더 얇고 아. 지지해 줄 때는 제대로 지지해 주고 그리고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는 아. 그런 보호대를 개발을 하는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는 맞아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장비가 된 거예요.
4: 어. 저는 했었어요.
3: 아, 했었어요?
4: 네.
3: 어떤 거 주로
4: 근데 그 약간 전제
3: 무릎, 전체. 무릎 전체.
4: 네, 그래, 근데 그 짧은 거는 써본 적 없었어요.
3: 아, 그래요? 네. 네.
6: 무릎의 그 골 밑에 네. 쓸개 건이 있는데 네. 이 충격이 뛸 때 체중의 네. 90%가 여기에 부하가 와요.
3: 네.
6: 그래서 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쓸개 건 보호대가 생긴 거죠.
3: 아.
6: 네. 그 일상생활에 등산 취미생활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용에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다치셔가지고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아, 네.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종목별로 다 나눠가지고 네. 그 타겟의 대상에 정확하게 맞는 네. 그런 보호대를 연구하는 거죠.
3: 네, 네. 확실히 좀 딱 봐도 네.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게 느껴져요. 네.
6: 일단 기존에 네. 보호대를 보면
3: 보호대, 그치.
6: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3: 네, 우리 집에 있는 거.
6: 이 소재를 네오프렌이라 그래요.
3: 네오프렌, 맞아요.
6: 네오프렌. 네. 근데 이 소재는 이 안에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3: 네.
6: 그 합성 고무가 통기성이 통할까요?
3: 안 되죠.
6: 통기성이 안 통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똑같아도 아. 디자인은 똑같아도 느낌은 어때요?
3: 아, 또 완전 달라요.
4: 달라요.
3: 두께감도 확실히 다른 것
6: 네,
3: 같고,
6: 네. 네.
3: 물론 굵기도 지금 너무 다릅니다.
6: 네.
1: It is thinner than a credit card.
6: 여기에는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3: 네. 네.
6: 이 안에는 특수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3: 필름이요?
6: 필름. 0.000 몇 미리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필름이 고무처럼 늘어났다가 보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하나 할 때 1000번 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3: 아.
6: 몇 도에 몇 초를 해야 정말 뜯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을 한 거예요.
3: 다 복원되는 거 확실해요?
6: 어, 한번 느껴보세요. 짱짠하죠?
3: 짱짠해요?
4: 오, 정말 진짜요?
6: 세게 들어요. 어, 쫀쫀해요.
4: 오.
6: 어, 쫀쫀해요.
4: 오, 다시 돌아오네.
6: 이 힘이 강하죠?
4: 네.
6: 그냥 원단이라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4: 네.
6: 네, 쫀쫀하죠. 지금 요 보호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보호대.
3: 무릎 보호대입니까?
6: 아. 국가대표들이 운동을 할 때
3: 네.
6: 스포츠 테이핑 아시죠?
3: 맞아요, 맞아요.
6: 네. 네. 스포츠 테이핑 할 때 요 네. 라인으로 스포츠 테이핑을 해요.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너들 해주고 네. 전문성이 있잖아요.
3: 그쵸, 네.
6: 일반적인 분들이 운동을 할 때 테이핑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비용이 일회용이에요. 한 번 붙인 다음에 또 띄고 또 붙이고
3: 맞아요.
6: 해야 되니까
3: 네.
6: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3: 네.
6: 비용이. 이 보호대를 착용하면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가지게끔 보호대를 만든 거예요.
3: 네.
6: 네.
3: 저희가 뭐 만져보고도 너무 신기하지만 나가서 직접 착용을 하고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좋아요.
6: 네.
3: 또 한번 저희가 실험해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가시죠.
4: 좋아요. 가보세요.
1: A U-shaped design boasts a snug fit that sits firmly against the patellar tendon. High strength and high elasticity deliver powerful recovery of form. Exported to three countries, this joint support boasts impressive technology. Now, let's begin the verification mission.
3: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농구의 1대1 대결을 해볼 텐데요. 총 3번의 골을 넣은, 먼저 넣은 선수가 이기는 경기예요.
4: 네. 네.
3: 확실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찼으면 오른쪽에 찼고 팔꿈치도 왼쪽에 찼고 오른쪽에 찼고 확실하게 본인들이 비교하면서 또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네.
3: 알겠습니까?
4: 네.
3: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또 검증하는 단계니까
4: 네.
3: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3: 자, 점프를 하겠습니다.
4: 점프.
3: 자, 준비.
4: I can, bro.
3: 시작. 자. 자, 3점 내기예요. 하나당 1점. 자, 들어가면서 레이어. 들어가세요. 자, 싱이 1점. 1대 0. 자, 싱이 볼. 야, 1대 0이에요, 지금. 오!
1: Moving, running, and jumping. Your joints take impact with every move. Injuries can happen the moment you least expect it. This medical protective brace provides a snug fit to help protect your joints. Featuring 8 multi-layer construction with powerful silicone compression, this support showcases a smart fit's superlative technology. Enjoy your favorite sports with more freedom of movement and safety. What are the results of the validation team's basketball challenge?
3: Shot!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승리 세 골을 넣으면서 승리 3-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보호대를 찬 검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검증단으로서 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7: 뭔가 본드 느낌이에요.
3: 본드 느낌? 본드, 네.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
7: 맞아요. 꽉 잡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뭔가 안정감도 있고.
3: 안정감도 있고.
7: 그리고 이적성 땀 확실히 계속 나거든요.
3: 네.
7: 이쪽은 계속 뭐 느낌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아 땀이 나서
7: 네, 여기 약간 시원하고 약간
3: 아 그래요.
7: 뽀송해요.
1: We compared joint protection level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Clearly, the area covered by the protective brace shows noticeably less temperature increase.
8: 그냥 만족감이 약간 가벼워요.
3: 아 가벼워요.
8: 네.
3: 어 너무 편안하게 농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무릎하고 아, 발목.
8: 진짜 가벼워요.
3: 아 그래요.
8: 진짜 너무 좋아요 느낌.
3: 자 그래서 오늘의 검정단 두 분의 감정 평가는
8: Perfect.
1: K Sports Beyond is reaching the world. Verification complete.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1: 너무 재밌었어,
0: 변신시켜줬잖아요.
1: 저번에. 오늘은 또 2화잖아요?
0: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2: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1: 저 잘생겼어. 잘생겼어.
3: 안녕하세요.
2: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1: 제이콥.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Nice to meet you.
2: 안녕하세요.
3: So, what brings you here?
2: 저 결혼했었어요.
3: You married?
2: 네, 맞아요.
0: How old are you?
2: 27입니다.
3: You married too early. No?
2: Okay.
3: Is she Korean?
2: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1: 어떻게 만났어요?
2: 소개팅이에요.
0: 소개팅?
2: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0: BTS 지민!
1: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1: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2: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2: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아, 너무 좋아요.
4: 쭈쭈쭈.
3: 제일 라.

0: 리사원미
1: 에이 리사원미 에이
0: 엄청 좋아요.
2: I love Lisa.
3: 저도요.
4: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도
1: The wife like this.
4: 맞아요.
1: Lisa
4: like. 죄송합니다.
1: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0: 네,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1: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0: 제 와이프 눈에
1: 하트!
0: 하트 있을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하고.
5: 콘서트!
0: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5: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0: 한식!
1: 한식
0: 좋아요.
5: 한식? 어떤 한식?
0: 김치전.
5: 김치전?
0: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5: 비빔밥.
0: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5: 봄동 비빔밥?
0: 봄동. 네.
1: 뉴욕이 너무 바삭하네.
5: 봄동 맛있지.
0: 네.
5: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1: 맞아요,
5: 딱
1: 맞아요.
5: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1: 근데 진짜 내추럴해.
5: 아무래도 좋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5: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5: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1: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건가요?
5: 전체적으로.
1: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5: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1: 아, 눈 밑에다가.
5: 이제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1: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5: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누나 애교살?
5: 애교살.
1: 애교살.
0: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1: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누가 애교살?
0: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5: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5: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그 웃을 때, 웃어봐야 돼. 네. 있어, 여기 있어.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5: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5: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포인트다. 애교살!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5: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윔이에요?
0: 네.
1: 스윔?
0: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1: 아, 너무 좋아요.
0: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5: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0: 저도요.
5: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5: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5: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0: 오,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0: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사.
5: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스몰 라이트 바람
5: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5: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5: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5: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5: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5: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5: 어,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5: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5: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5: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5: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을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5: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5: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1: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5: 쫙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이
5: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5: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5: 저희 99% 왔습니다. 99%? 99% 마무리 단계로.
1: 헤어랑 의상 체인지.
5: 네.
1: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5: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1: 라이파라
5: 어때요?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0: 너무 멋있어요.
5: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5: 아, 잘한
1: 진짜
5: 것 같아.
1: 느낌 있어요.
0: 아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5: 데뷔 시키자 데뷔. 데뷔 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the fuck? Hey, what?
0: Ya, hey, what? Ya, hey, what? Ya, hey, what? 뭐해?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4: 정말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저 남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0: 너무 멋있어.
4: 식물로 보고 싶어요.
3: 식물로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4: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야자자.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1: 이렇게.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프로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4: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지.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네. 예쁜 포토부스가
3: 아,
1: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네. 보라,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1: 3,
3: 야
1: 2,
3: 이거다.
1: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재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0: After the performance, the dancers hurried to meet the crowd of fans waiting for them. Their global success has drawn fans of all ages, especially those in their 20s and 30s, to theaters, helping create a vibrant fan culture around ballet.
1: 저 때도 괜찮은데 네. 많이 봤었는데 톱에서 너무 좋아요.
2: 기억이 났어요. 얼굴 뵈니까.
1: 어떻게 감사해요.
3: 아 대박. 오늘 사인왕은 나다.
4: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발레 무용수님들이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5: 지금 전밀천님이나 뭐 여기 지금

0: 생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랑 기초랑 발레에 대한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발레를 하면은 이 감정도 함께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더 행복해져요.
2: The two young students seen training at the institute in 2018 both became prize winners at this year's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The winner of the junior boys solo category at the same competition was also a student at the institute.
3: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영재 교육원 하나만 다니면서 올해 이제 영재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내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발레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컨템포러리도 예술고등학교처럼 배우게 돼 있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자기 몸을 돌아보게 이제 운동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일찍 배운 만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2: Students at the Institute can gain early admission to K-Arts through a highly selective process. The university also offers early graduation, allowing exceptional dancers to join professional companies at the right time in their careers.

0: 영재 선발을 할 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의 현재 수준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재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죠. 발레는 한 해나 두 해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재 교육원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죠. 이런 발레 교육은 사실 재능을 한 시기만 다루지 않고 성장의 흐름 전체를 설계하면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1: The strength of Korea's ballet education system lies in its continuity from gifted education to advanced university-level training. Many Korean dancers, now thriving on the world stage, have followed this path. They are living proof of what this system can achiev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0: 공장에 작업할 때 난로 불 핀다고 해놔서 잘 날아갔구나. 응? 필풀도 그 참고는 그렇게 아무 수 없다고. 오늘 몇 번 안 실으면 됐고.
1: 그 힘이 없어서.
0: 내 말은 잘 자라니까. 얼타프지 아니깐디 큰 구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그래도 좀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잘해야 2m 정도인데 여기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Yeah, 땅이 살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장사한 땅은 시켜면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동당이다, 동당이다, 동당이 동당이 동당이다.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뚱뚱하고 봤는데 앞소리는 좀 경놀이에 가깝고 뒷소리는 육자배기 소리에 가까운 그런 노래죠. 육지에 들 노래가 좀 투박한 질그럭에 비유된다면 우리 장산도 들 노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 또 여성들의 내면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있는 그런 들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대회 나갔든지 남도문화제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보통 육지의 들 노래는 남자분들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섬지방 장산 들 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돼갖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1: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성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식의 매력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집밥과 손맛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최고의 집밥을 가릴 최종 경연이 펼쳐집니다. 과연 영광의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구가 될까요?

0: 심사를 보실 때 어떤 위주로 심사를 보실 건가요?
1: 지금 한식이 식문화를 넘어서 큰 컨텐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글로벌 산업화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관점을 한번 지켜보면서
2: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합이 잘 맞을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입맛을 맞는지
3: 외국분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대하시는 마음이나 그리고 양념에 대한 것 어떻게 연결되어서 맛있는 집밥이 만들어지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코리안 쿡오프 심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 미션이 끝날 때마다 3명의 심사위원분께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의 미션을 모두 합산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기념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지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옵 지금 시작합니다.
4: 파이팅! 우리 뭐?
0: 코리안 쿡옵 이번 대결의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저기 경연장 한가운데에 다양한 한식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위에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가 있을지 재료 공개해 주세요. 와우! 5분간 작전 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5분 안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5: 우리 양파 갖고 올 거야.
6: 양파.
5: 양파 갖다가 무침을.
6: 와, 진짜?
7: 토마토 하나만 집어. 나머지 내가 집은 각종 난조 채소 같은 걸 집어가지고.
8: 비슷하지 않은 요리해야 될 것 같아. 비빔밥 같은 거 만들어볼까?
7: 비빔밥? 뭐 있어요, 어머니?
6: 소고기는 호박국 가도 되고. 아니, 잡채해도 되고.
9: 김치찌개 같은 거는 괜찮은데 김치가 없어요. 불고기 하고 내가 된장찌개를 두 개를 하면 괜찮을까요?
0: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5분 안에 재료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10: 네.
0: 어머, 상의가 끝나셨으면 재료를 지금 당장 가져오셔야 돼요. 선착순이에요 이게. 재료가 네. 원하는 재료를 못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11: 어떻게 가져?
12: 아니 이거만 넣고
13: 감자 하나 넣고
12: 아니
8: 싸운다
12: 싸우지 마세요.
14: 보호해드릴게요.
15: 반찬가 애들?
16: 두 개? 콩나물 넣었어.
17: 계란 두 개.
0: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얼른 이제 재료 골라주셔야 돼요. 30초 안에 재료 다 못 고르시면 배달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모두 원하는 재료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대결 밥도둑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18: 시작했어요.
0: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19: 따끔.
20: 엄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21: 물.
20: 엄마 물 됐어요?
21: 아,
20: 네. 어, 오전에 됐어요?
21: 조금 더?
20: 있어라.

0: 아니 근데 이쪽 팀은 재료가 굉장히 심플해요. 고추, 양파, 쪽파밖에 없어요.
1: 좀 간단해요. 양파 무침.
2: 무침, 양파 무침.
1: 쉽게 빨리 젊은 분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
2: 너무 식재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 여기 앞에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4: 네. 요새 유튜브에 그런 밥도둑이나 리소스 저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라고 병으로 담아갖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은데.
2: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양념장인 거지 어떤 하나의 반찬의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영양 밸런스가 단백질, 여러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0: 자, 우리 엠마 팀은 여기도 굉장히 채소 쪽이네요, 다.
5: 네, 채소 쪽으로 순전하게 네. 상큼한 겉절이, 여름날 찬밥에 좋지.
0: 너무 좋죠. 상추, 깻잎, 쪽파, 오이. 토마토도 있나요?
5: 토마토도 맛있어요.
0: 또 오이고추죠 이거는.
5: 오이고추 맛있어요.
0: 아 오이고추까지. 네. 자 우리 딜도라 팀은 계란, 당근, 쪽파, 토마토, 소고기.
6: 네. 1등으로 가서 물건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늘 앞에서 이러고 있는 바람에 우리 키가 적잖아요, 제가. 그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중에 계란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계란 3개 가져왔어요.
7: 엄마가 우리 계란찜 그냥 하자 하니까 엄마 나 계란찜 좋아해요. 그냥 해요 해서 제일 쉽고 한 번 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6: 요, 도라 씨 이리 와봐. 이거 채 좀 썰어 더. 이거 한번 썰어봐. 이거 이렇게 네. 알았지?
7: 네.
6: 한번 해봐.
7: 얇게.
0: 이 도마의 싹둑싹둑 소리가 굉장히 집 같은데 이쪽은 뭐 애호박, 콩나물, 고추, 목살, 양파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8: 남미 사람으로서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집밥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30분 같이 그래서 우리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비빔밥 합시다.
6: 이건 육수 먼저 낼게요. 되게 세다.
0: 아 오이고추까지. 네. 자 그리고 이쪽은
9: 저희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코 앞에 된장이랑 고추장 봤거든요.
10: 어떤 요리를 만들지 상의를 하신 뒤 필요한 재료를 직접 가져오시면
11: 된장
10: 된장찌개를
12: 하면
13: 단짠단짠의 메뉴가 있어서 밥도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14: 그러면 고추장 좀 넣을까요?
1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불고기는 안 넣어요.
14: 네.
13: 자,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쓴 거는 그냥 올려서 넣나?
14: 네, 뭐 여기 가운데로 놔두면 될 것
7: 같아요. 됐어? 됐죠, 언니.
0: 딜도라 씨 굉장히 열혈 칼질을 하고 계시고.
7: 진짜요?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우리
6: 너무 잘하죠?
0: 야, 우리 딜도라 씨는 지금 또 이제 계란을 또 지금 노른자가 잘 안 터지고 있어요. 아. 네.
6: 이거 그러면 이리 와봐봐. 이거 하고 있어봐. 이거 이건 이렇게 필요... 네. 어머니 이거 봐 이렇게
7: 코카 하는 거야 이렇게.
6: 코카요?
0: 아 이렇게.
6: 여기다 소금 좀만 넣어.
7: 얼마나요?
6: 너무 많아. 됐어 그만.
7: 오케이.
6: 여기다가 참기름.
7: 참기름? 참기름.
13: 그러면 저는 네. 여기다가 네. 그 이제 된장국 끓일 걸 여기서 할게요.
15: 좋아요.
16: 너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조금 찢어지게.
13: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9: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0: 시간 자 현재 24분 남았습니다. 24분.
9: 아 저기 있구나.
0: 자 24분 남았어요. 24분. 여기는 벌써 지금 육수 냄새부터 너무 좋고 야 우리 아, 너무 지금 맛있는 지금 재료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13: 맛있어요.
0: 야, 우리 예. 얘를 썰어요?
13: 네, 그거는
0: 일단 길게
13: 양파처럼 양파처럼
0: 오케이.
11: 퓨셈팀이랑 들리오라팀 직접 이게 배경이님이 발제를 하면 나머지는 어머니는 해주세요. 안전하게.
2: 아, 그러네요. 근데 외국인이 칼질하는 거에다 더 점수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1: 그렇죠. 이 노래는.
2: 네네.
12: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11: 소금일까요? 네. 있습니다.
12: 얼른 여기다 생강 좀 넣어주세요.

0: 요거는 고추하고 오이하고 오이가 많아서 요거 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2: 여기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데.
1: 야 이거 소고기.
3: 물을 한껏 두 컵 부었는데 끓지를 않는 거예요.
4: 물을 계란 끓지?
5: 왜 안 끓이지?
0: 이쪽이 나가면
3: 불 이게 더 센가? 저기 앞에 게 더 센 봐봐.
1: 자 이번 미션이 밥 도둑 미션이어서요.
0: 아니요 앞에 건
3: 넣을까요? 이거 다 끓는 게.
0: 앞에 건 넣을까요?
1: 그럼.
0: 어떤 것 썼어요? 똑같아요 엄마. 똑같아요.

0: 그럼 좀 사용할까요?
1: 아니요, 여기 딴 거 해야죠.
2: 하면서 이 이분을 중에 큰 불만 다시 다 쓰는 거야. 하나만 잠깐만 쓰면 되는데 잠깐만은 바꾸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3: 자, 계란 후라이까지
1: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3: 아, 비빔밥에 올라가요? 응.
1: 아니야, 같이 해서 썰어버렸어.
4: 조금 더 넣을까요? 조금.
1: 요거

0: 저희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1: 우리 일찍 끝날 거예요. 스피 들어보자고 우리는.
2: 자, 잠시만요. 우리 엠마. 엠마 씨는 너무 요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어시스트 해드리는 거예요.
2: 어시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엠마 씨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 아예 엠마가 다 했어요.
2: 엠마 씨가 다 했어요?
1: 엠마가 다 시켰어요.
2: 믿겠습니다.
3: 네. 끝난 거 하는 거죠?
2: 그럼요, 그럼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0: 이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드셔봐 어떤가. 간이 맞으시나?
1: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1등이야 1등?
3: 살짝 소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아주 그냥.
0: 싱거워?
3: 아, 아니 달달해요.
1: 허세처럼.
0: 셰프처럼 이렇게.
3: 와. 완벽해요.
0: 완벽해요? 와.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혹시 맛 한 번만 봐봐도 돼요, 제가?
0: 네, 맛 보세요.
3: 여기에서.
1: 아, 여기서?
3: 밥이 필요하죠? 바로 땡기죠?
0: 밥 필요하죠?
3: 밥 어디에? 밥 어디에? 밥이 어디 있어요?
4: 안토니오 팀, 저기 푸샤누 팀, 들도라 팀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도우면서 재료 만들고.
5: 팀플레이가.
4: 네, 네, 네. 팀플레이 뭐, 하는 거니까.
5: 눈에 보이네요, 이때.
4: 네, 네.
5: 눈에 딱 보이네요.
6: 어머니 뭐 해줘요?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고,
7: 그러니까 요리의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고요.
8: 파이팅! 잘한다!
6: 이거 뭐예요, 어머니?
7: 어? 육수.
6: 이거를 이렇게. 와.
7: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6: 이거랑 하고
7: 하도 다 넣고
6: 다 넣고
7: 다 넣고 네 한번 져서
6: 물
7: 조금만
6: 하고 더 뭐요?
7: 이걸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
6: 이따가
7: 어, 지금 이거, 넣어.
6: 지금 이거 다 넣어?
7: 다 넣어. 응, 옳지.
6: 다 넣고.
9: 여기다가 가에다가 뺨
6: 예쁘게
9: 응 이쁘게
6: 네. 하고
9: 내가 소스 만들 동안에

0: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1: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푸시앤무 엠마 쪽 테이블은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2: 우리 하나 완성됐어요.
1: 네, 벌써. 아, 이미 하나 완성됐고.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시간은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반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3: 엄마, 나 뭐 해줘요?
4: 응. 여기다가 넣어놓을까요, 뭐?
5: 다 됐어요.
3: 다 됐어요?
5: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아, 끝내줍니다.
3: 여기다가 넣을까요,
5: 수저.
3: 완성.

0: 우리 완성됐어요.
1: 어, 벌써 완성됐어요?
0: 네.
1: 자, 지금 그러면은 자, 지금 딜도라 엠마 팀 두 팀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빨리 한 게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네, 이게 사실 음식은 또 이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1분 남았습니다. 11분. 자,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 주변 그런 것 같은데, 엄마? 엄마, 뭐야? 따가운 거.

0: 아, 글라디스 팀도 지금 이제 플레이팅 중이죠. 네. 네. 어머니 저 요거 여기 양파 냄비에 붙어 있는 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1: 예.
2: 없어요.
1: 이건 아주 순수해요. 이건 순수한 맛이야.
3: 괜찮아요?
4: 완성 됐어요.
5: 향이 미쳤어요, 벌써.
2: 그렇죠.
5: 아, 미쳤다, 미쳤어. 1등이야, 1등. 여기 안에 1등이야.
6: 둘, 셋.
2: 보글보글보글보글.
5: 밥 좀 주세요, 이요. 국자를 하실 거죠?
2: 네, 이렇게요. 이렇게?
5: 좋아요, 좋아요.
2: 이렇게 하고.
0: 저희가 완성! 아,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딜도라 팀, 엠마 팀, 그리고 푸시엠무 팀 완성이 됐고요. 우리 글라디스 팀 완성됐어요?
4: 완성됐어요.
0: 아, 지금 이제 그러면은 내 팀이 완성됐고 우리 안토니오 팀만 지금 요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시간은 9분 남았습니다. 9분.
2: 세미.
7: 아. 네.
8: 이거 비빔밥에 들어갈 거예요?
0: 나머지 팀들은 다 이제 플레이팅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8: 썰어 얼른 이렇게.
9: 그 요리 하나만 아니었어요. 우리 비빔밥도 만들고 그리고 고기도 따로 하고 그리고 그 소스 사이드 메뉴 반찬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8: 그 집밥이니까
9: 네.
8: 좀 아쉬웠어요. 예쁘게를 못 만들어놔서 이게 세팅을 못했어요. 핫새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담은 채로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9: 맞아요.
8: 고기는 여기다 놔요. 됐습니다.
0: 어, 지금 다 끝났어요?
9: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팀이 시간 3분을 남겨두고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완성하신 순서대로 심사위원분들께 평가를 받을 텐데요. 엠마 팀의 음식.
11: 여름 채소로 꽃조리 만들어봤습니다.
12: 프랑스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서 그들의 식생활, 식문화 안에도 들어가서 같이 융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 라이트하게 양념을 많이 쓰지 않으셔서 그 상큼하면서도 식재료의 그 살아있는 맛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11: 아, 감사합니다.
0: 밥도둑 미션 이어서 딜도라 팀의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14: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3: 달걀찜을 하면 고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전 정말 단백질 폭탄으로 고기를 넣어주셨는데 약간 고기에 단단할 수 있는 그 질감을 토마토를 같이 넣어주셔서 되게 먹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명으로 쓰실 때 깨를 조금 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5: 조금만 넣고 사실은 왜 많이 넣었냐면 그것도 하나의 영양분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좀 넣었던 것이 좀 과했나 봐요.
0: 세 번째 글라디스 팀의 요리입니다.
16: 양파 반찬 만드는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반찬이에요.

0: 인내심 봐.
1: 외국에서도 양파가 메인 부자재로 전하나요? 마늘이랑 양파 많이 사용하는데 이 대친상견 사실 스튜에서만 먹는데 근데 이것도 외국에서 충분히 인기 많을 것 같아서
2: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약간의 다섯 가지 영양분에 대한 조화로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진 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조금 첨가되어지면 영양도 풍부하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았고요.
3: 거기 고기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빨리 젊은분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 고기 넣을 것 같으면 고기 넣죠. 그것만 상큼하게 먹으라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4: 자, 이어서 푸시무팀 음식입니다.
5: 저희 음식은 미니 백판이에요.
1: 당연히 요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특히 고기. 단점 하나 주자면은 고기는 조금 더 염도가 높았으면은
5: 네.
2: 된장찌개는 된장과 고추장의 배합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끝에 느껴지는 그 고추의 칼칼한 맛이 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된장 구수한 맛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4: 마지막 팀의 음식이죠. 안토니오 팀의 음식입니다.
6: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이런 야채들 있는데 이렇게 비빔밥처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비빔밥 만들었습니다.
7: 잘 베네수엘라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보면 식문화가 상당히 베스티벌 많지가 않죠. 이 건강한 내추럴한 음식이 그쪽에 있는 식문화랑 잘 어울려서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2: 소스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시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 저는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양념이 그렇게 맛있어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6: 어떤 분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숨 반숨 이렇게 먹으면서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조금 만족했던 것 같아요.
8: 네, 고맙고요.
4: 밥도둑 미션 총 다섯 팀의 시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9: 빨리빨리 해주세요.
4: 빨리빨리요?
9: 궁금해요.
4: 과연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까요?
5: 저희 음식은 미니 백판이에요.
10: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양파 반찬 만드는데
11: 여름 채소로 꽃조리 만들어봤습니다.
6: 가장 심플한 거 비빔밥 먼저 생각했습니다.
12: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4: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13: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할 거예요.
6: 골등 아니고 우리 1등.
14: 뭐든지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을 해야지만 제가 속이 후련해요.
9: 좀 1등까지 노려보고 싶다.
4: 1등은요?

0: 총 289점을 획득한 안토니오 팀입니다. 안토니오 팀입니다.
1: 기분이 좋았어요.
2: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아 뭐 잘하면 뭐 3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골등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3, 4등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1등 했다고 했으니까 너무
1: 깜짝 놀랐어요.
2: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뻤어요. 아 역시 진짜 즐기면 결과 나와요.
3: 조금 더 내가 악착같이 났을 걸. 어 이거를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4: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우리한테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1등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안토니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우리도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등 했던 것 같았는데 그 한 발꼬락 정도 앞서서 다른 팀이 자꾸 우리 거를 훔쳤던 느낌이에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0: 코리안 쿡오프 최종 우승은 두 번의 미션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1라운드 점수로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과 연합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운 것을 피해야 되겠다.

0: and other Korean cuisine.
1: The world. But the jjampong served spicier than Cheongyang chili peppers. It's so spicy that some people even fainted while eating it. Yet, quite a few truly enjoy it.
2: 30년째 이 매운 짬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그래요. 이게 먹고 가면 먹을 때는 막 짜증나고 열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막 침이 돈대. 이게 짬뽕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와주시니까.
1: One of the iconic spicy foods in Korea is, of course, tteokbokki, or stir-fried rice cakes, the comfort food of many Koreans.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fiery tteokbokki. Customers of all ages seem to be enjoying it. It's possible because this place offers 5 levels of spiciness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3: 맨 처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맛이었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고객분들까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세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반반 하고 그리고 매운 맛이지 오리지널 말고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으로 먹고 제로 사이다. 아,
5: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1: These people have chosen level 5, the hottest option on the menu. What does it actually feel like?
6: 역시 매우니까 맛있는데? 매운가?
7: 매운 좀 한국인은 좀.
1: What makes spicy food so attractive to Koreans?
8: 아,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맵찔이다 하는데 그런 걸 이겨내려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이 약간 매운 맛이 안 들어가면은 더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9: 매운맛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평소에도 생각나서 먹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1: As spicy food has become a defining hallmark of Korean cuisine, more and more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experience it.
10: 日本のは少ないのと辛くない。辛いけど、また食べたくなる。なんか癖になる。何回でも食べたくなる味が後で残ります。
1: Spiciness invites us into a world of exciting gustatory pleasures, but behind it lies something that isn't actually a taste at all.
11: 전통적으로 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각 세포에서 인지하는 어떤 감각을 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매운 맛이라는 것들은 입 안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통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Spiciness isn't a taste, but rather a form of pain. A research team led by physiologist Kim Young-ho is developing a pain therapy that targets the receptors responsible for sensing spiciness.
11: 마약성 진통제약 가진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 그래서 이게 MR 부분에서 이게 타겟 이게
11: TRPV1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의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 입 안에 있는 TRPV1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화끈화끈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43도씨 이상의 온도가 TRPV1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감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 When spicy compounds such as capsaicin enter the mouth, they activate the body's pain-sensing receptors called TRPV1. That's why we feel pain when tasting extremely spicy food. Professor Kim and his team are developing a treatment for pain sensing receptor.
5: TRPV1 채널을 과발현시킨 세포에 저희가 미리 형광 시약을 처리해 놓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한 약물을 미리 분주해서 소스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1: This experiment compares the reaction in cells treated with a candidate compound that suppresses the pain response after activating the pain signaling channel using capsaicin. When the pain channel opens, calcium ions flow into the cells, causing them to fluoresce, which allows researchers to observe the pain response.
5: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캡사이신은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피크를 보이지만 TRPV1 채널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피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 TRPV1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특히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보면 이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TRPV1을 타겟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1: The pain receptor TRPV1 has become a promising target for pain therapi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piciness is a form of pain. And Koreans find pleasure in it. When did Koreans' love of spicy food begin?
7: 한국인과 고추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70년에 우리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부산 동네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국 조선 팔도로 퍼지게 된 거죠.
1: Chili peppers were int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or even later. Today, however, the spicy taste is one of the defining flavors of Korean cuisine. Koreans' extraordinary love of spicy food grew hand in hand with the country's urban development.
7: 1차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지나는 아주 이 현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갖은 양념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 시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1: Spiciness is a familiar part of Korean cuisine today. But Korean ancestors actually preferred a milder, more natural spiciness. These familiar vegetables are known as 오신채, or five pungent vegetables.
10: 오신채는요, 입춘쯤 먹는 봄나물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말하고요. 조금 맵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돋우거나 또는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1: These vegetables could only be harvested when the cold winter was over. Available only in the spring, they were considered precious ingredients by Korean ancestors.
10: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시사철 재료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먹어봤더니 활력도 돌고 또 식욕도 돋았던 거죠. 특히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매운맛이 도는 것들은 입맛을 더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경험적으로 알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With their pungent flavor and warming effect, The ocean tip vegetables were valued not for intense stimulation, but for their properties to restore vitality.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ey provide essential nutrients.
10: 원래 달래는 얼어있던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첫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가장 영양도 풍부하고 향도 아주 진하고요. 맛도 강합니다.
1: Having rich flavors of their own, these herbs require very little preparation. They taste delicious even with just a few simple seasonings.

0: Dishes made with oshinte have natural pungenc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tense spiciness that modern people enjoy today.
1: 지금 이 100년 안에 이런 자극적인 매운맛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거는 자연에서 오는 매운맛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극을 쫓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쾌락,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Pain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voided. But we continue to crave even stronger levels of spiciness. Pain and pleasure seem to intertwine like an unsolved question. We visited a place where researchers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pain and the brain. Today's experiment is about capsaicin. Participants consume spicy food to induce pain, and the researchers use MRI scans to observe how the brain processes and responds to it.
2: 이렇게 생긴 매운맛 등이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제 화면 지시문 맞춰서 오른손으로 잘 잡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Scan 시작하겠습니다.
0: A participant lies inside the MRI scanner and consumes capsaicin.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is moment?
3: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통증 받는 시기 동안에 이전 시기보다 특히나 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증과 유난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Even when the same experiment is conducted, different participants show different bra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same level of spiciness can produce different sensations in different people. Neuroscientist Woo Chung-hun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in and pain. His research shows that the pain we feel may, in fact, be an experience constructed by the brain itself.
4: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 그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통증 경험은 달라지게 되고요.
0: Pain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d predicted. Even before eating spicy food, prior experience or simply anticipating how spicy it will be can change the intensity of the pain.
4: 제가 처음 이 매운맛 실험을 캡사이신을 가지고 실험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동안 그런 과거에 핫소스를 먹었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적 기억에 의해서 저희의 통증 경험이 변하겠죠. 혀에 분포하는 미각 세포의 뭐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당연히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신념, 문화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 It hurts, but it's delicious. This simple expression is, in fact, a kind of reward system created by the brain to protect the body from pain.
4: 통증을 저희 몸이 느끼면 몸에서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진통 효과를 위한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걸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As pain is not a fixed sensation and is experienc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the same spiciness can be divided into either pain or pleasure depending on the brain's interpretation. So,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spicy food craze among Koreans who seem to be enjoying the sensation of pleasure?
5: 매운맛 열풍 이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나는 맵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매운맛 열풍이라니까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서로 대중의 기호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 Then perhaps what matters 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spiciness we prefer and choosing it accordingly. To define the elusive boundaries of spiciness, professo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came together.
6: M3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자 혀 시스템인데 이런 전자 시스템이 그런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멀티플렉스 느낌인데.
0: Physiology and pharmacology, two disciplines working together,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objectively measure spiciness. It was developed because despite the global popularity of spicy food, there has been no objective standard for measuring spiciness.
7: 모든 거에 표준화라는 거랑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표준화가 나라별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매운맛 자체가 어떤 맛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관능적인 평가를 어떤 디지털 신호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fter extensive research into standardizing spiciness, a technology that can precisely measure spiciness using a nanobiosensor was developed. This device, known as an electric tongue, allows researchers to quantify spiciness on a scale of 1 to 5.
8: 현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캡사이신 중심으로 그냥 캡사이신 이만큼 있으니까 매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생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화합물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운맛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게 이번에 그 표준화했던 그러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In cell-based experiments, samples of spicy compounds are prepared for analysis using an electronic tongue. Once the prepared spicy solution is placed into the device, its intensity can be measured. Spiciness is measured by detecting ions within cellular receptors that respond to capsaicin.
9: 캡사이신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전해질에 있던 이온이 그 나노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압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The reason spiciness is divided into five levels is that the stages of pleasurable spiciness perceived by people are relatively accurate. Changes in perceived intensity are shown on an S-shaped curve. Levels 1 and 2 indicate relatively familiar spiciness like kimchi. However, from level 3 onward, perception begins to vary from person to person.
8: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운맛부터

0: 이제 구간부터 맵다운 느끼니까 나는 이제 여기 2단계에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1: Thanks to this technology that expresses spiciness in numerical scientific terms, spiciness levels can be standardized in the future across the entire food sector, and people will be able to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preferences. Interestingly, this electronic tongue may not only be used for humans, but also for robots.
2: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과 같은 후각과 미각을 느끼려는 것들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운맛의 하나 시작이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단맛을 모방하는 이제 뭐 쓴맛을 모방하는 센서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로봇도 사람과 같이 맛을 느끼고 이거 매워 하면서 땀을 흘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1: Spiciness can bring both pleasure and pain.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 meal without any spicy food.
3: 매운맛이 한국 음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현대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1: New spicy dishes to satisfy people's cravings will continue to emerge, and research on spiciness will keep expanding. But what matters most is not chasing the spiciness everyone else prefers, but understanding what level of spiciness is right for you and learning how to savor it.
4: 내가 내 음식은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지 자꾸 유행이라든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주대를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0: Dongyeong is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D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D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Dongyeong's economic growth.
2: Dongyeong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3: Before that, the workers who were working here were all gathered here.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차들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이 거리 자체를 오기가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나중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Dongyeong. Some shipyards held on to hopes of a rebound, but they were unable to stay afloat. But these abandoned shipyards have been repurposed and now welcome back Dongyeong residents.
4: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통영. Like the boom times, 통영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4: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 창업 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트홀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 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정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5: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0: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통영.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통영's cultural legacy.
2: The 저희들 업체를 차린 이유는 아무래도 영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0: The 통영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통영,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통영 in a new direction.
2: 좋다. 그런 공간이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0: Tenant firms in 통영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통영.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2: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입주단체가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 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피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6: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0: 많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열렸을 때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 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7: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0: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1: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ongyeo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2: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ne of the tenants at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T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T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3: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Tongyeo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4: Different 행사, different program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1: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T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ongyeong.
5: So,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예,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6: ...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7: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8: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제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4: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사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9: 신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저는 홀에서 이렇게 연습해서 얻는 것보다 공연 무대를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아트's unique approach to ballet training begins at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country's first national institution for gifted arts education.
2: Sum 쉬고 E. And 숙, 가볍게 쫙.
1: At its Daehangno campu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ain at one of seven levels with instruction tailored to their age and ability.
2: And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아요. 에. 이 각도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셋,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게. 이 셋. 끝까지 한 번 더 무릎 발등.
3: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발레 기본기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어려운 테크닉을 막 빠르게 습득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 몸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정렬을 맞추고 기본기를 완벽하게 조금 심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 놓은 기본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Government-funded scholarships support the training, but students must pass a rigorous audition every year.

0: 생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랑 기초랑 발레에 대한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1: 발레를 하면은 이 감정도 함께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더 행복해져요.
2: The two young students seen training at the institute in 2018 both became prize winners at this year's Moscow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The winner of the junior boys solo category at the same competition was also a student at the institute.
3: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영재 교육원 하나만 다니면서 올해 제 영재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내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발레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컨템포러리도 예술고등학교처럼 배우게 돼 있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자기 몸을 돌아보게 이제 운동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배우고 일찍 배운 만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2: Students at the Institute can gain early admission to K-Arts through a highly selective process. The university also offers early graduation, allowing exceptional dancers to join professional companies at the right time in their careers.
4: Youngjae 선발을 할 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의 현재 수준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재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죠. 발레는 한 해나 두 해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재 교육원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죠. 이런 발레 교육은 사실 재능을 한 시기만 다루지 않고 성장의 흐름 전체를 설계하면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2: Ballet education system lies in its continuity from gifted education to advanced university level training. Many Korean dancers now

공연 봄날은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 문화시민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세비야 이발소 오늘은 사랑 영업중은 이번 2026년 공연 봄날에 20개 작품 중에 유일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0: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 우리 관객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오페라를 좀 심도 있게 압축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이나 그 뼈대를 잘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한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대한 집중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모두 압축을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아, 오늘도 유튜브 구독자 엄청 늘겠구만. 안녕하세요. 유튜버 피가로 인사드립니다.
2: 유튜버 피가로?
1: 피가로! 야호!
3: 아, 백장님 또 까칠하시네.
1: 아, 예. 백장님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요?
4: 아, 내가 말이야. 한 달 전에 이 오류 올리브 땡 앞에서 내가 당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지. 오.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쫓아서 어디 사는지 수소문하다가 겨우 알아낸 게 저기 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1: 어? 저기 로지나네 집인데.
4: 로지나라고 했나?
1: 네, 로지나네 집이에요.
4: 아,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알마비 박당과 매일 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 그게 로지나가 살고 있긴 한데. 응. 로지나네 집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 바르톨로라고 하는 사람 집인데요. 그 로지나랑 둘이 동거하고 있어요.
4: 동거?
5: 아, 한글 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객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유행어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이 무대 규모에 맞게 전자 오케스트라 이 오르간인 일렉톤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로 해서 거의 풀 오케스트라에 편성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극적인 어떤 흐름이나 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또 로시니 오페라에 중요한 건 코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더해서 대사에서도 뭔가 학생들이랑 더 공감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장치들을 저희가 잘 설치를 했습니다.

0: 처음에는 아, 지금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콕 박혀버렸어. 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어 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만약에 내 사랑을 방해하면 내가 독사가 되어서 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과 아름다운 그 스케일이나 고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나가!
2: 바로 또
1: 로지나! 피가로가 여기 왜 온 거지? 너네 둘이 뭐 꾸미는 거 아니야? 아, 요것 봐, 요것 봐, 요것 봐. 그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잉크가 잔뜩 묻었잖아.
3: 아운더 토르 델라 미아 소르테

0: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sì, sì.
1: 지금 어떤 사는 사람들의 얘기나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 사는 얘기는 다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음에 와닿는 어떤 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시니의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로시니의 음악은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것이 이 어떤 유행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오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Ora vedervi voglio carica il vostro foglio perché non fosse inutile il mio travestimento.
0: Il suo travestimento, bravo, bravissimo, sono Alonso, bravo, bravi.
3: Pace, gioia,
0: bricca, bribanti, bricconi, bribanti, bricconi. A voi tutti quanti, avete giurato di fare un breppa, sono fuori, fuori, fuori, sono fuori.

0: 처럼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씩 많은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이 쌓여서 오페라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도 또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문화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실한 사랑으로 당신 앞에 선 이 사람은 세비야의 백작 알마비바.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소?
2: 어머나, 그럼요.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e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술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beyond.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3: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네.
3: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럼 시즌 4인데.
2: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3: 성시경 씨? 아니, 근데 배우 맞죠?
2: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3: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4: 왔어, 왔어.
2: 말씀하세요, 누군지.
3: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2: 오케이, 됐어요.
5: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2: 배우 또 한 분은요?
3: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6: 배고파요. 너무 고파요.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왔어요.
7: 삶은 계란 두 개.
6: 저보다 밥 조금 더
3: 배고파.
6: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2: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우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2: 이거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2: 어?
0: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네.
2: 반갑습니다.
4: 예, 예, 예. 안녕하세요.
5: 아, 네.
0: 공복이시죠?
4: 그렇죠.
0: 예. 네.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0: 두부두루치기.
5: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

0: 진짜 꼭 냉면.
1: 꼭 냉면 맛있겠다.
2: 아 냉면. 아
3: 회장님 제일 좋아.
2: 유수영 씨 요 음식 쪽으로 입특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4: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2: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4: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2: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 아.
2: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군요.
5: 맞다. 맞아요.
2: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4: 설마 저기예요?
2: 정답.
4: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2: 네. 자, 전용 주차장을 보세요. 맛집 인증이.
0: 아이고.
2: 통으로 씁니다.
4: 이야.
5: 오. 54년?
4: 신스 1954.
5: 와.
0: 신스.
5: 아니 세상에.
4: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0: 제1공화국 때네.
2: 그렇죠.
0: 진짜 옛날이네요.
2: 이승만 박사.
0: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일 때.
2: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맞자랑 맞자랑 하는
4: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2: 있었어요.
0: 그렇죠.
5: 옛날에.
2: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상 밖인데.
2: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맞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6: 안녕하세요.
7: 와 너무 좋습니다.
2: 유수영 씨, 엄기준 씨.
0: 안녕하세요.
2: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4: 1920년에
2: 평양 모란봉.
4: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2: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4: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2: 와, 진짜 역사네 여기.
8: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4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4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1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2: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8: 맞아요.
2: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8: 네, 유명해요.
4: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8: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2: 아, 다르겠네.
8: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아,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2: 그러면 여기 그 1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8: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5: 아, 정통 평양이 꽁을. 어.
2: 꽁이 네. 있어요, 근데?
8: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아. 겨울에만 했거든요.
2: 꽁 사냥하셔서.
8: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오.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2: 꽁을 받아요?
8: 네네.
2: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8: 네, 그리고 꽁이 있어요.
2: 아, 꽁이 있네.
4: 꽁이 있어요.
8: 아. 네.
2: 꽁냉면 가야죠.
5: 꽁을, 어. 네.
8: 꽁으로 내기.
2: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0: 맛있겠다.
2: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0: 너무 신난다.
2: 꽁냉면 먹은 사람.
5: 어 처음이죠.
2: 못 드셔보셨죠? 네.
0: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2: 와,
0: 처음이에요.
2: 진짜.
4: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0: 꽁.
2: 꽁은. 옛날에 유학 갈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4: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2: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0: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0: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1: 네?
0: 어? 구워서.
2: 나보다 어리지 않아?
0: 내가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지천에 있었어요. 뭐 김포 이런 데가 네. 꽁이.
2: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0: 네. 그때 양천리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나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2: 이제 영화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해서.
0: 꽁은 그 자기 영역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어.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어. 잘 날지 않아요.
2: 아 정말?
0: 잡을 수 있어요.
2: 대한민국 얘기예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0: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2: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0: 아니. 꽁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2: 뭐 하는 사람?
3: 사극 한 편을 지금.
2: 아 이게 진짜
0: 맛있어요.
2: 이야기꾼이야.
0: 떡볶이가 맛있어요.
4: 동치미.
2: 동치미.
1: 아 동치미.
2: 뭔 김치요?
4: 김장김치.
2: 김장김치.
4: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딱
1: 음양식 왕만
2: 손으로 딱 누가 봐도 손으로 만들었네요. 맛있겠다. 맛있다.
3: 와.
0: 와.
3: 와.
0: 와. 독특하다 진짜. 맛있다.
2: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0: 와. 오,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2: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0: 두부가 거의 80%.
3: 맛있다.
4: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아니. 이북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싱거워요.
1: 그 저기 자수가 이제 거의 이북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2: 나요.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1: 게. 이제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 얘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2: 장난 아니라니까?
1: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2: 네.
1: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2: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1: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2: AI를 수정해 주겠지.

0: 하나만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매, 뭐예요?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거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어우, 물이 뜬다.
2: 간이 있네. 간이 있다고요? 되게 짠. 너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1: 아니야
2: 진이랑 비슷한데?
1: 에이 진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2: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1: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2: 아직. 아 진짜요?
1: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뻥 육수는 그냥 뻥을 구워서 그건 정말 뻥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가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메밀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7, 1: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면이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어우, 냉정하네.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먹을 수 있네. 이게 평냉이 매운 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근데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닭으로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요,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쵸.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니까.
1: 네,
0: 그래야 그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트로 온 거 같아요.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제일 형이세요? 네.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형이 형이 더 많지 않아요?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형, 어금니가 깨우지. 한 살 차이랑 완전
1: 차이.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유수영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원정부에.
0: 이게 아.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에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맞아.
0: 이게 참 좋아요.
1: 맛있어.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3: 뿌려 먹을까요?
1: 그럼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야.
2: 아, 그대로?
1: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풀었어요. 적당히 풀었어요.
0: 조금 맛있게 꿩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1: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뭐지?
0: 포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1: 굿.
0: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1: 맞잖아요. 거제 평양에서는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
1: 겨자. 겨자 맛있어.
2: 이거보다 여러분 너무
1: 맛있어.
0: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뭐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거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0: 아?
1: 왜 써 있어?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일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맞아요. 아버님 오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리는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지금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러워.
1: 여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시끄러워.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0: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4: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0: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5: 신성우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 때는 엄유민법.
1: 엄유민법 아세요?
6: 법이요? 장가설류 같은 거죠.
1: 장가설류야, 장가설류. 아. 장가설류 모르죠?
0: 몰라요.
1: 아, 몰라요?
0: 몰라요.
1: 장가설류 몰라요?
0: 몰라요.
1: 여봐, 여봐, MG 아니잖아.
6: 진짜 장가설류를
0: 저를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요.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하죠.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그러네요.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도 가능하시죠?
2: 그럼요.
3: 아,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3: 네. 오.
1: 이게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무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4: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야. 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아. 아니 근데 여기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네네.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2: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길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2: 네네. 이제 충청도권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요.
2: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2: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와.
1: 섭외는 100% 되겠네요.
2: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갑시다.
2: 그렇지. 맛있겠다.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empting. That's nice. One, two, set. Two, two.
1: One, two, two.
0: What? 다시 한번.
1: 누구 누가 해? 가까운데 이제까지 지금 모르겠어.

0: 공장에 작업할 때 난로 불 핀다고 해놔서 잘 달아갔구나. 응? 필풀도 그 참고는 그렇게 아무 수 없다고. 영어로 몇 번 안 실으면 될까?
1: 그 힘이 없어서
0: 내 말은 잘 자라니까 얼른 타프지 아니깐디 큰 구입을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예, 땅이 탈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생산된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둥당이다, 둥당이다, 당이 둥당이 둥당이다.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T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1: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0: It's 82 Major.
1: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0: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1: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ve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3: Hello.
1: Hi.
3: Oh,
1: yeah.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1: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소피아 양이라고 합니다.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3: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1: 오,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최대한 대로 심플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죠. 드럼이 도드라지는 욕심보다 음악이 뭔가 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연주할 수 있을 방법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드러머 장혁입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 간단한 리프들 막 기타 치고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다른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기타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드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드럼을 장난삼아서 연주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서점 가서 드럼 교본도 사보고 근데 워낙에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 했습니다. 친구들이 기타 치고 제가 드럼 치고 해서 조금이나마 그 제가 좋아했던 곡이랑 아주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빠지게 된 거죠, 음악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작은 하늘이라는 팀으로 앨범을 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작은 하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선배 뮤지션들, 특히 락 음악하는 뮤지션들의 생활을 제가 이제 실제 생활을 본 거죠. 근데 어렵죠, 생활들이 다.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강한 의지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예술단이라고 착출을 돼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락 음악에만 완전히 심취를 해가지고 락 음악밖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락 음악이 아닌 음악을 들으면 왠지 죄책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군대 가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가요들을 다 해보게 된 거예요. 락 음악은 워낙에 또 사운드가 크니까 또 다른 음악들 해보면 조용한 음악도 하고 하면서 남의 소리 듣는 것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생활들이 그 28개월, 27개월 동안 이루어진 생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끔 된 계기가 된 거죠. 90년대 중반 들어서 세션맨으로 시작을 할 때 드럼 녹음을 하러 몇 번을 갔는데 어느 날 그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가 너 드럼 좀 잘 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고 싶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녹음한 그 소리랑 그리고 그 전날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날 녹음하고 갔는데 그거랑 같이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한번 비교해보라고.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났어요. 내가 친 드럼은 그냥 무슨 통나무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감정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형님이 친 거는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그루브도 좋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 소리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 그게 다 터치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테크닉보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특히 드럼은 터치가 가장 중요한 악기구나. 어떻게 하면 내 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터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밸런스 좋은, 북이 여러 개니까 각 북의 밸런스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주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감정이 좀 없는 거와 감정이 있는 거와. 감정이 없는 거,

인터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플레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베이스가 어떻게 치고 노래를 어떻게 하고에 따라서 제 그루브가 약간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그루브에 의해서 그들의 그루브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는 제가 몇 곡을 했는지 모르고요. 7,00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멜로디를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절제되고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연주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드러머를 이제 밴드 구성원 내에서 흔히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다이내믹을 조정을 하는 게 드러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타 앰프 볼륨 아무리 올리거나 건반 소리를 아무리 올려도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화려한 드럼을 잘 못해가지고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드럼 하면 뭐 막 화려하게 쳐야지 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느껴지는 그런 연주인데 그거를 되게 깊이 있게 연주하고 소리 좋게 연주하면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연주하는 게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쉬운 걸 진짜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구나. 이런.

제가 세션을 30년 넘게 하면서 대부분 하는 음악들은 다 그런 쉬운 비트였어요. 곡의 대중음악의 90% 정도는 다 쉬운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쉬운 리듬이 잘 표현이 되겠고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쉽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꽉 차고 재밌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제가 송골매 활동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뭐, 뭣도 모르고 따라했던 그런 음악들인데, 그걸 이제 나이 먹어서, 근데 이분들도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몇십 년 만에 활동을, 전국 투어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되게, 뭔가 되게 찌릿찌릿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어렸을 때 듣던 음악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 형님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막 그런다는 게, 그런 게 어떤 이런 음악을 하고 드러머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나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탄생한 이제 무엇인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윤별 발레 컴퍼니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윤별입니다.

5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냥 삶 자체가 발레로 가득 찼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저의 은사님의 이제 권유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이제 콩쿠르 해적과 파리불꽃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저의 첫 국제 콩크리고 이제 첫 하드대 부분으로 나가는 콩크리였기 때문에 엄청 긴장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 잭슨 국제 콩쿨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콩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 시니어 남자 수상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콩쿨이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시니어 2등을 수상하였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질 역할이 제일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바질이라는 작품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맡아본 캐릭터였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뭔가를 하라고 하면은 바질이 제일 자신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딱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바질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돈키호테에서 주역 무용수가 맞는 캐릭터고, 이제 선술집 딸 키트리와 사랑에 빠져서 그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극의 남자 주인공 역할입니다. 큰 국제 콩쿠르를 나가서 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 역할이었고, 처음으로 우루과이 발레단에 갔을 때 주역작을 맡은 것도 그 바질이었고, 우루과이 소드레 발레단은 일단 남미에서 제일 큰 규모의 발레단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발레리노 훌리오 보카 단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제가 2016년에 스카웃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제가 얻었던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훌리오 보카라는 그런 세계적인 스타 리더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거가 저한테는 제일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인물은 이시다 역할밖에 없다고 처음부터 들었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는 작업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되게 많은 캐릭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선역이 빛나려면 악역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매력 있는 악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문명남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안중근과 대립하는 이시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저를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안중근이라는 캐릭터가 빛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제가 더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사람 악역보다는 조금 더 동물이나 괴물에 가까운 일본 장교를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극 몰입도가 좋아질 것 같고 극의 긴장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2021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캐릭터를 사랑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조금 그 제가 추는 이시다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처음 창단했을 때 그때 코로나로 되게 많은 공연 예술계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력 있는 친구

들이 이제 춤을 추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데 설 곳이 없고 무대가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한번 같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 서로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만든 사실 컴퍼니고. 가시라는 작품은 K-POP 데모나터스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그 1년 전에 그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박소연 안무가가 독일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넷플릭스 킹덤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저도 킹덤에 대해서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생활할 때 외국 친구들이 말을 해줘서 알았는데 스토리보다 등장인물보다 더 신기해하는 게 그 가시라는 의복이더라고요. 이 가시라는 모자를 보면서 친구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약간 영국 신사의 중절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멋있는 검정 모자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왔다고 저한테 말을 하면서 스토리적인 거 말고 저렇게 아이템적인 거에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나중에 내가 컴퍼니를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면은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서는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아이템에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 내용 없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 모자에 맞춰서 주립, 흑립, 족두리, 삿갓 이런 식으로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를 살리는 안무로 그렇게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새로움을 추구하되 옛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옛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한국 전통의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발레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지키되 계속 새로운 거를 탐구하는 게 저희 컴퍼니의 목표인 것 같고 어쨌든 공연예술이라는 게 공연장에 와서 그냥 공연만 딱 보고 가는 그런 예술이 아닌 이제 공연을 찾아보는 과정부터 기다리는 과정, 공연장을 오는 과정, 공연을 보고 나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 남겨져 있는 여운까지도 저는 공연예술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0: 스포츠의 한계를 넘어서는 K스포츠 비욘드, K스포츠 대표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김환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검증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월드클래스 골 폭격기 사오리!
1: 드리블 진짜 잘한다. 우와.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넘치는 피지컬의 K만능 엔터테이너 테리스. 와와와와와와와야. 두 분 다 사실 스포츠에 굉장한 진심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뭐 불편한다든가 아니면 피로감이 쌓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많나요?
1: 이빠이 아리마스.
2: 너무 많아요.
1: 이빠이 있어요.
0: 언제 특히 그럴 때 많이 느껴요?
3: 뭐 달리기.
0: 달리기.
3: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고 발도 조금 아프고.
1: 저는 아무래도 축구하면서 많이 뛰기도 하니까.
0: 맞아요.
1: 발바닥도 아프고 네. 발목도 아프고.
0: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된 회복. 리커버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오늘 완전하게 이 두 분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스포츠 비욘드 첫 번째 기업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들어가 보죠.
3: 네.
1: 여기 있구나.
0: 우와, 이거 뭐야?
1: 뭐야?
4: 실험실 같아.
1: 뛰어, 뛰어.
0: 실험실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4: 맞아요.
5: Manufacturer of a comprehensive musculoskeletal solution with 99.9% precision. Global leader, G. Highwell.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6: 저희는 보행 및 자세를 분석해주고 예. 진단 평가해주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100% 맞춤형 인솔까지 제작해주는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5: Balance Fit, a high-end body analysis system. It uses 3D motion cameras to precisely track the body's skeletal structure. An all-in-one platform that diagnoses body alignment and produces customized insoles.
0: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6: 예, 당연하죠.
0: 그러면 뭐 점수가 나옵니까?
6: 예, 점수가 A에서 F 등급까지 나오고
3: A가 좋은
6: 제일 점수. 좋은 점수는 99점.
0: 99점. 본인이 그래도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워낙 즐겨 하시죠.
1: 너무 흡사시켜가지고 망가졌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고복목도 하고 이제 핸드폰 많이
1: 쓰잖아요. 너무 망가져.
0: 측정하기 전에 그래도 내 몸의 상태의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1: 아, 어떡하지?
0: 측정하기 전에 직접. 자, 공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1: 짠!
0: 자, 그럼 지금부터
1: 좀 무섭다.
0: 둘 다
4: 떨려요, 갑자기.
1: 떨려요.
6: 이제 족잡 측정기기로 올라오세요. 십자가 보이시죠?
0: 이게 몇 분 만에 측정됩니까?
6: 2분 안에 가능합니다.
0: 오, 2분이요?
1: 자, 2분. 네.
6: 지금 보시면 자세는 82점.
0: 오, 자세 82점 됐네.
6: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0: 문제요?
6: 터틀넥,
1: 거북목.
0: 아~
1: 이렇게?
6: 머리에서 받는 하중 현재 보통 정상이 5kg인데 지금 13kg 정도의 하중을 받고 있다. 거의 뭐 수박 하나 이제
1: 머리에. 수박!
0: 뭐 갑자기 체감이 확 됐어. 우와!
6: 좋아요.
0: 천하의 사오리가! 점수가 66점이라고요?
1: 안 좋은데? 우리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6: 일단은 지금 요 수치 보이시죠?
1: 네. 요
6: 어깨하고 골반이 각도가 네. 좀 많이 틀어졌어요.
1: 네.
6: 지금 좌측으로 6.7도 내려와 있어요.
4: 아, 일단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은 안 나오지만 네. 그래도 나의 몸의 문제점을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바로 알 수 있게
0: 그러니까.
4: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좋았었고.
5: The finishing touch to body alignment analysis. It's the one-stop custom insole service. It restores the natural arch and curvature of the foot that can collapse due to excessive exercise or aging, helping relieve foot fatigue.
0: 그럼 인솔이라는 게 우리 아치를 잡아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인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6: 깔창은 단순하게 지금 신고 계신 네. 깔창이지만은
0: 네.
6: 그런 깔창들은 그냥 단순한 쿠션만 주는 기능이지 네.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0: 네.
6: 무너진 거에 대한 보완도 못하고

0: 그리고 기성형은 본인의 발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이렇게 맞춤형 깔창하고 이제 분석을 통한 맞춤 운동.
1: The feet molder adjusts the height of the foot arch. It helps correct misalignment. The custom-made heat-molded insoles. They're placed back into the machine to harden them, ensuring a 100% precise fit to the shape of the feet. Thanks to the automatic vacuum molding, production takes only 10 minutes.
2: 와, 인솔 나왔어요.
3: 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깔창.
4: 네, 다르긴 다르다.
2: 진짜 왼쪽이 달라요.
3: 아, 진짜?
4: 이쪽이 훨씬
2: 높죠?
4: 오, 무너졌습니다.
3: 와, 다르다.
0: 이렇게 네. 넣으시면 돼요.
2: 체중을 견뎌줘요.
3: 쏙 들어가네요.
0: 그렇죠. 제자리 그럼 한번 해보세요.
3: 오!
2: 달라요?
3: 밑에서 이렇게 힘 주는 느낌이에요.
2: 아, 그래요?
3: 네.
0: 어때요? 떼어보세요, 어떤지 느낌이.
1: The technology behind insoles that provide precise support through gait, posture, and foot pressure analysis. Athletes across a wide range of sports, including national fencing team athletes, are already experiencing the difference.
5: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솔 자체가 물리적으로 발의 무너짐을 막아주다 보니까 이 무릎이라든가 골반 쪽, 허리 쪽에 부담이 좀 덜해진다. 운동을 할 때 피로도 개선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1: This company, which helps athletes improve their performance, is also using the Balance Fit integrated solution. G Highwell has global partners both at home and abroad in more than 20 countries.
2: 인솔을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3: 일단 제 몸에 그런 섬세한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좀 맞아요.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축구를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이거를 인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2: 좋습니다. 예. 어쨌든
4: 바위도 무너진 줄도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배우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6개월 뒤에 나의 모습을 기대를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K스포츠 비욘드 검증단에 검증은 어떻게 됩니까?
6: 퍼펙트!
3: 완벽히!
2: 검증 완료!
1: Verification complete. Smart recovery starts with proper body alignment. But that's not all. The full body boost is in. Let's head on over to the thermal therapy zone. Introducing the K-Sports Verification Team, Kim Hwan, Saori, and Terrace.
7: With somebody.
8: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8: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대표님.
4: 한대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4: 반갑습니다.
2: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깜짝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어우, 저희 뭐 상들이 성장. 너무 많이.
1: This is With Sun Bio, a healthcare company holding numerous awards and patents.
2: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9: 저희 회사는 이렇게 위라라고 하는 그 물을 여과해서 근적이선만 몸에 쓰이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적외선 조사기와 온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1: WIRAON is a premium thermal therapy device. The secret behind its technology is near infrared light, which has the highest skin penetration rate among infrared waves.
9: Usually, when we do onion healing, we use the onion healing a lot. When we do onion healing, we use the onion healing.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고 수분층을 추가해야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적이선이나 원적이선은 물층을 추가를 못해요. 운동 전에 활용하면 근육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니까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근육이 힘쓰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운동 후에는 근육이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

0: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운동 좋은 스포츠맨들이 활용하면 매우 좋은 그런 장비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열 등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온도가 2000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만지면 안 돼요.
3: 만지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요.
0: 이제 재밌는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 네. 이게 온도가 얼마나 높으면 나무가 탈까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 예, 알겠습니다.
3: 나무가 탄다고요? 자, 잠깐만.
0: 오! 오! 이게 저희 챔버하고 배드형에 들어가는 램프입니다. 네.
4: The wood is starting to react.
5: 어, 냄새가 난다.
1: 냄새가 난다.
3: 어, 탄다, 탄다.
1: 용기 난다.
4: But what if flames flare up?
0: 근접이선의 특징이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틀어놔도 공기를 데우지가 않아요.
4: Using a patented liquid circulating double tube lamp, Ridon extracts only near infrared waves, which are the most effective among infrared wavelengths for efficiently raising body temperature. Ridon's proprietary water cooling system controls the intense heat generated by the heat source, allowing for safe, close-range irradiation.
1: 이게 바로 그 온열 기구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저희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개발했던 그런 제품들이 전부 전시되어 있고 네.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장비를 가동시키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3: 와.
1: 뜨겁거나 그런 건 전혀
2: 그러니까요.
3: 그래요?
1: 뜨겁거나 전혀 없어요?
3: 어, 그러네요.
1: 살짝만 그냥 뭐 따뜻해질랑말랑.
0: 근접이선이 우리 몸이 얼마나 이로운지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4: The bulb inside the chamber is an eco-friendly product designed to be safe for the human body.
6: 시간 리커버리 타임.
4: It's time for the entire body to warm up. A single session lasts anywhere from 1 hour to 2 hours. During a session, you can experience the recovery effect of thermotherapy. Near infrared light penetrates deep into the skin, generating heat. It increases blood flow, helping relax the muscles, and raises body temperature and activates immune cells. With its unique technology, Ridon provides its services to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nd hospitals. It has also expanded beyond Korea to overseas markets such as Mongolia and Japan. This is a large public institution in Taiwan. Dedicated to health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Here, 4 Ridon units have been installed. The facility has many regular visitors.
7: 운동 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과도하게 사용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좀 더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오고 계십니다.
4: The two have been testing out the device for an hour. Let's check if there is any change.
1: 와 근데 테일리스는 진짜 땀 많이 나요. 사오리는 지금
8: 사오리?
6: 하이.
1: 아 자 뭐 잘 있어요?
6: 잘 있어요.
1: 아 땀 많이 나요?
6: 저 안 나가고 싶지 않아요.
1: 안 나오고 싶대. 안 나오고 싶어요?
6: 네.
9: 저도 안 나갈래요. 다들 퇴근하세요.
6: 우와 우와. 하이.
1: 오. 와 진짜
6: 땀 많이죠. 여기 봐봐요, 땀이 나 땀이. 땀이 장난 아니에요.
1: 아, 그러네요.
6: 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이 옷은 이렇게 많이 젖었는데?
1: 우와!
3: 와, 땀이!
1: 진짜 많이 났다.
0: 와. 여기 지금 이렇게 땀이 흥건해서.
3: 나보다 많이
4: Although this is a bedtime model, which raises body temperature less than the chamber type, he is drenched in sweat.
3: 진짜 지금 많이

0: 개운하고 진짜 어디 축구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아,
1: 개인적으로 강한 느낌이 오늘 집에 가면 너무 편안하게 잘 것 같은 느낌.
2: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운혁이의 여러분들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결과
1: 퍼펙트!
0: 담백이!
3: Validation complete.
4: 이게 무게 안에 빛이 막 지금.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첫 번째 대결은요, 바로 밥도둑 미션인데요. 첫 번째 미션 1등은요, 안토니오 팀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미션 주제를 공개합니다. 첫 회에서 팀별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산물들 다들 기억하시죠? 강원도 평창의 감자, 경기도 일산의 열무, 충청남도 부여의 표고버섯, 전라남도 무안의 양파, 경상북도 포항의 시금치였었는데요. 이번 대결은 첫 대결 미션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직접 요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우리 외국인 참가자뿐입니다.
1: 오 마이 갓.
0: 따라서. 따라서 한국인 어머님은 조리에 직접 참여하실 수 없고요. 5분 찬스를 사용할 때만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0: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이 스튜디오를 떠나서 모니터 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숨 마시, 숨 마시, 숨 마시.
2: 저 못하면 옆에 주지 마세요.
3: 우리 아직 살아 있어요.
4: 나 보이는구나. 잘 보이네.
1: 여기가 이제.
0: 어머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 지금 다들 표정도 바뀌시고 많이 긴장도 돼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코리안 쿡오프 두 번째 대결 K 특산물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1: 파이팅이다.
0: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5: 시작했어.
0: 자.
6: 팔개를 잘하네.
7: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0: 와, 아니 근데 글라디스 씨는 감자 칼도 안 쓰고 감자를 이렇게 잘 깎으시네요.
1: 네, 가나 이렇게 깎아요.
0: 아 진짜요?
1: 네, 가나식으로.
8: 감자는 뭐? 감자는 뭘 만드는?
1: 닭볶음탕.
0: 아 닭볶음탕. 닭볶음탕.
8: 아, 아.
0: 네. 네.
9: 육즙. 그래.
10: 뭐야? 난 뭐 하고 있어?
1: 열무 다듬어. 어, 다듬네. 텔레파시 통했네.
8: 그 긴장도 됐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엄마가 없이 혼자 해야 하니까 그거 제일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0: 5분 지났습니다. 지금 35분 남았습니다. 35분. 투시엠 씨가 오늘을 위해서 구매했다는 오 약간 중식도 같은 칼이네요.
11: 네.
0: 오 와우.
11: 잘 되죠?
0: 네네네.

0: 자, 우리 안토니오 시금치는 어떻게 쓰나요?
1: 튀길 겁니다.
2: 요리명이 뭐예요? 네. 요리명.
1: 아, 요리명? 아, 스페인어로 베르데 초록 두신데 베르데 육종 이렇게 베르데 이릅니다. 육종.

0: 우리 안토니오 씨 지금 식탁 쪽은 완전 베르데베르데예요. 예, 초록초록합니다.
1: 베르데베르데.
0: 예. 우리 엠마 씨는 지금 돼지고기 목살을
2: 네,
0: 그쵸? 쓰고 있어요.
2: 목살입니다.
0: 비계 부분을 지금 비계 부분을 좀 떼어내고 있는.
2: 네.
3: 열무김치. 아니 잘한다. 그날도 잘하더라고.
4: 생각보다 칼질을 그래도 잘해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칼질을 못해서 손끝을 떨었어요. 근데 순서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통했어요.
0: 하고 와 아니 신무 씨는 뭐 거의 지금 셰프신데 푸셰프인데 푸셰프?
5: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0: 와우.
6: 집에서 일단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제가 연습한 대로 1등 하겠습니다.
7: 푸시면 잘한다.
8: 연습 많이 했어요.
0: 와 지금 저 지금 글라디스 씨 옆에 있으니까 코가 빵 뚫려요 지금 마늘을. 절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칼로 직접 마늘을 빻고 있습니다.

0: 아는 것 같은데.
1: 자, 우리 엠마 씨는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돼지 목살 짜글이에요.
1: 양파 돼지 목살 짜글이.
2: 양파 짱 짜글이.
1: 아, 양파 짱 짜글이.
2: 그렇죠.
1: 야, 다 근데 요리가 좀 다 다양하시네요. 그렇죠? 뭐 새우전, 짜글이, 육전, 닭볶음탕.
3: 네. 어려워. 이제 혼자 하는데 난이도가 더 상해졌네요.
1: 네. 어려워. 다 난이도가 있는

0: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25분 남았습니다.
1: 25분?
0: 예, 25분, 25분.
2: 어머니 참수를 언제 쓸 것인가?
3: 아, 안 닫아야 하는데도 닫네, 좀. 아, 내비뚜껑 열으라고!
4: 뚜껑 써야 되네.
3: 이 감자를 이렇게 뚜껑을 덮었어. 감자가 밀어버려.
5: 아, 저 냄비를 안 덮고 하는데 자꾸 덮네.
3: 아이고, 아이고, 저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문제 안에서. 밖에서 어떻게 올 거예요?
4: 이렇게?
2: 우리 좀 약하죠? 약하게 좀 살짝이.
6: 엄마 찬스 쓰세요. 엄마 찬스. 네네. 기억 안 나면 엄마 찬스 쓰세요.
7: 엄마 찬스 지금 쓸까요?
0: 지금 쓰시나요?
7: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 지금 기억하고 지금 빨리.
0: 네.
8: 아, 뭐해, 내가 빨랑해. 왜 서 있어.
7: 아, 나 감각했어요, 다. 뭐 해야 되는 거. 그게 오지 마. 다 쓸어, 쓸어. 빨리 쓸어, 그냥 쓸어. 빨리 가라.
9: 멘붕이 있는 거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 막 차가 가잖아요.
8: 아, 빨리 다 쓸어가지고 가러.
10: 여기 엄마 마음 애타.
8: 일이 많아 얘가 우리 돌아가.
9: 아,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애기를 길에다 내놓는 것 같았어요.
0: 25분 남았습니다. 예, 25분, 25분. 자, 예, 25 minutes left. 야. Yeah. 자, 우리 딜도라 씨, 믹서기 사용합니다. 믹서기.
6: 아, 김치 됐어.
8: 됐다, 됐다, 됐다. 잘했다, 잘했다.
6: 아이고, 다 해.
8: 아이고, 해내, 해내.
6: 그럼.
8: 옳지, 옳지.
0: 아, 이게 지금 그 열무 김치 그거죠? 양념이죠?
7: 네. 열무 김치. 아, 나 지금, 아, 나 이런 거 아니었는데 집에서 잘했는데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11: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6: 긴장하지 마세요.
11: 아니, 물어보니까 더 정신없어.
6: 네, 잘하고 계세요.
4: 오케이.
7: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자, 5분 찬스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고 하다가 5분 찬스 안 쓰시면 손해예요.
8: 엄마, 5분 쓸게요, 찬스 쓸게요.
0: 자, 잠깐만요. 자, 우리 푸시무 씨 5분 찬스 사용하겠습니다.
8: 5분 찬스 쓸게요.
0: 자, 글라디아 씨도.
8: 어서 5분 찬스 쓸게요.
10: 그럼 나 들어가요?
8: 저기도 일로 가시.
11: 5분 찬스 빨리 오세요.
0: 자, 자, 푸시무 어머니 오셨다.
10: 자,
0: 어머니 들어오는 순간 지금 누를 거예요.
10: 네.
8: 자.
0: 네. 자, 5분 시작.

0: 시작. 다 잘했는데
1: 부침가루 한 스푼 한 스푼반 넣고
0: 소금 약간 넣고 네. 그리고 버섯은 이렇게 넣고 네. 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타.
1: 네 할게요.
0: 타 불 줄여야 돼요. 다 했어요.
1: 이렇게 하고
0: 샥샥샥샥. 옳지 옳지 잘해요.
1: 이거 이거는 막...
2: 자 우리 그다니 씨 어머니도 자 왔으니까.
3: 엄마 이거요 이거요.
2: 자 5분 시작.
3: 감자를 덮으면 안 되지.
4: 5분 시작.
3: 안 됩니다. 감자 덮으면 안 되지. 이제 고기 넣어.
2: 어머니 오시자마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3: 일찍 썼으면은 그게 카바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
5: 지금 소스 넣어요? 감자가 아직 안 익었죠, 엄마?
3: 괜찮아 이거.
5: 소스 넣어요? 맛봐봐 엄마.
3: 다 넣고 간 봐야 돼.
5: 몇 개 넣어요?
3: 다 넣어요.
5: 다 넣어요?
3: 응, 다 넣어. 안 짤 거야.
5: 안 짜요?
3: 응.
5: 아, 뚝방 덮으니까 아쉬운데요, 엄마.
3: 감자가 있지.
2: 자, 말씀드린 순간 요리 시간은 이제 총 19분 남았습니다, 19분.
3: 파. 위에다, 여기다 가만히 얹어. 위에다 얹어. 그리고 그냥 끓기만 하면 돼. 막 덮지 마.
5: 네. 감사해요, 엄마.
3: 응. 이대로만 해놔둔다, 이제. 이대로 나가면 돼.
5: 네네.
2: 그래서 여기 지금 1분 남았어요. 엄마 찬스 1분.
6: 저도 엄마 찬스 쓸게요. 쓸게요. 어?
2: 엄마 찬스.
6: 누구? 길돌아? 오, 갈게. 그래, 그래, 그래.
2: 자, 돌아, 엄마.
6: 돌아야. 에 얼마큼 잘하셨어? 양념 다 됐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양념 다 됐어.
3: 너무 많아. 좀만 넣어, 반만 넣어.
6: 반만?
3: 응.
6: 반.
3: 팍팍팍팍. 얼씨. 얼씨, 얼씨, 잘했어.
6: 어, 잘했어.
3: 간도 봐봐. 어, 그거는 덜 가려졌네. 그렇지.
6: 잘 감아야지.
5: 봐봐요, 엄마.
6: 좋아, 좋아.
5: 맛있어요?
6: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5: 다 먹어요. 거기 넣어요, 지금? 엄마, 이거 간
1: 새우 봐주세요. 했어요.
2: 안토니오, 엠마는 아직 엄마 찬스가 남아있고요.
5: 거기 넣어보자. 그 엠마 프라이팬 갖다 뚜껑 덮어가지고 끓이는 데다가 뚜껑 대신 쓰네요. 웍에 뚜껑이 없으니까 프라이팬 갖다 덮어가지고 잘 기지를 발휘했네요.
3: 까먹은 거 없나?
7: 저 어머니 찬스 쓸게요.
2: 자, 엠마 어머니 찬스, 엠마 엄마 찬스, 엠마 엄마 찬스.
6: 나다.
3: 안토니만 안 부르고 있네.
7: 어머니.
8: 엠마 엄마.
7: 네. 어디?
3: 엠마야, 간 보자. 간 맞는데 버섯가루 좀 넣자. 설탕 조금. 버섯까지. 이거 조금.
7: 조금만요?
3: 응, 조금. 제일 먼저 얹어. 넣어. 넣고. 그다음에 파 썰어 넣고 뚜껑 닫았다가 좀 이따 다 된 거야.
1: 아, 무침가루. 불침가루.
0: 그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
1: 네.
0: 우리 뭐 간 안 봐도 되지 뭐.
1: 믿어야죠.
0: 믿어야죠.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2: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푸시무 씨 엄마 찬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파이팅! 잘하세요.
4: 엠마 찬스!
0: 파이팅!
2: 네. 자, 엄마 찬스 끝났습니다, 푸시무 씨.
1: 네, 감사합니다.
3: 먹어.
5: 엄마 간 어때요?
3: 간은 됐어.
2: 어, 간은 됐다. 어, 지금 간 됐다고 지금 얘기 나왔어요, 지금.
3: 참기름 좀 줘, 참기름. 엄마, 엄마.
2: 네, 글라디스 씨도 시간이. 자, 끝났습니다.
3: 이거랑 같이 나가요?
7: 엄마 가요?
3: 이거랑 같이 나가요?
7: 네네, 엄마 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2: 어, 지금 닭볶음탕 거의 다 완료된 거예요?
7: 네네네. 왜냐, 안 끄면 감자가 불어줘요.
2: 아, 그래서?
7: 나중에 나갔을 때 뜨겁게.
2: 어, 19분 남았습니다, 19분. 자, 지금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8: 엄마 찬스.
2: 엄마 찬스 쓰는 건가요?
8: 네, 아. 엄마 찬스 쓸게요.
2: 자, 엄마 찬스, 안토니오 엄마. 안토니오 엄마.
9: 네.
2: 시작.
9: 이게 간장을 하랬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아니, 이 계란 넣자. 아.
7: 국수도 삶, 야채 썰어야지. 오이.
9: 오이?
7: 오이.
9: 아하.
2: 오이 치고?
7: 어, 끓어놔야지. 고민 올 거잖아. 오이 채 끌고. 어?
2: 자, 우리 딜도라 씨도 엄마 찬스 이제 1분 남았어요, 어? 1분.
7: 예?
2: 1분 뒤에 이제 엄마 가야 돼.
7: 그럼 이거 먼저 그러면, 이거 다 채 쓴 거 아니까.
9: 어, 알아요.
7: 이거 해, 국수. 넣어봐. 엄마 이렇게 싹.
2: 자, 현재 40초 남았어요.
7: 어? 져서야 돼. 져서야 돼. 저거 채 쓰고, 오이 채 쓰고. 저거.
2: 자, 딜도라 씨 엄마, 빠이빠이.
9: 저것도 엄마도 채 쓰고 해서
2: 가야 돼요.
9: 화이팅!
2: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9: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9: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엄마 엄마
9: 엄마 엄마 엄마
7: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9: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세팅하는 거 알지?
7: 네네네.
9: 세팅하면 돼. 여기 치우고 세팅해.
7: 진짜 잘했어.
2: 우리 이제 엠마 어머니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10: 잠깐만, 네. 네. 이거 다 네. 이따가.
2: 이게 자 이거, 이제 이거. 엄마 빠이빠이. 안토니오 엄마 빠이빠이. 네, 자 빠이빠이.
7: 하세요. 타이머.
4: 네.
7: 3분.
4: 누가 빨리 한.
2: 완성했습니다. 전화 완성. 자, 우리 안토니오 씨는 이제 끝인가요?
8: 네.
2: 네, 자, 안토니오 씨도 끝. 깨 뿌릴 사람 깨 뿌리고. 자, 김가루 뿌릴 사람 김가루 뿌리고. 자, 엠마 씨 다 됐어요?
11: 아직이요.
2: 자, 아직이에요? 자, 30초 남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담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26초. 자, 26초, 자, 20초.
11: 어.
2: 자, 10초. 9,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40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 줄 몰랐어요,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케이크 특산물 미션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함께 심사평을 듣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 들어와 주세요.
9: 감사합니다.
2: 어떡해.
9: 어떡하긴 뭐 잘했어요. 아유, 우리 잘했어요.
12: 겉을 조금 봤어요.
11: 어땠어요?
13: 우리 엄마 너무 잘했어.
11: 아, 감사해요. 진짜 괜찮았어요?
13: 아이고, 애썼어, 애썼어.
11: 너무 걱정됐어.
2: 이제 2차 대결. 우리 첫 번째 심사를 받을 딜도라 씨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7: 너무 맛있게 드시네.
14: 여린 열무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금방 담근 겉절이 같은 열무김치지만 맛이 굉장히 잘 나는 이 열무로 만든 김치와 콩국수 조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15: 이 김치는 사실 외국에서 먹어보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 셰프님이 이 두 가지 그 아이템의 대표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14: 셰프님. 셰프님이라고 해주신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셰프가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심장이 또 떨리고 아 셰프 하고 싶어졌어요.
2: 자, 이어서 푸시무 씨의 음식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14: 버섯의 향이 감칠맛이 나면서 굉장히 고기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새우를 쓰셨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6: 우리 유럽에서도 버섯 요리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느낌으로도 처음이네요. 소스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소스라서 약간 또 네. 어릴 시절 생각나면서
17: 다리오 셰프님이 추억의 소스라고 하셔가지고 제 요리가 추억을 건드리게 됐다는 거를 느껴서 뿌듯했어요.

0: 시금치를 튀겨서 외국 분들도 드실 수 있게 시도했던 그거는 창의성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뭔가 시금치의 생거라든가 샐러드처럼 약간 곁들여서 시금치 색깔을 조금 더 입혀주시면 훨씬 더 좋은 맛을 더 내지 않았을까.
1: 자, 그러면 이어서 엠마팀의 양파짱 짜글이 만나보겠습니다.
2: 양파가 주재료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메뉴입니다.
0: 양파의 어떤 달큰한 맛이 나서 굉장히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이번에는 글라디스 팀의 감자 폭탄 닭볶음탕.
3: 긴장돼요.
0: 감자가 양념이 잘 배긴 했는데 닭고기에는 조금 양념이 좀 덜 배서 시간에 차를 두고 조리를 같이 하셨으면 닭고기의 맛과 감자의 맛의 밸런스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1: 두 번째 대결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1등 했으니까 뭐 우리 다시 1등 하지 않을까.
5: 어머니 생각하면 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됐어요.
6: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고 봐요.
1: K특산품 대결 1등은요 287점으로 뒤돌았습니다.
5: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너무 와.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 꿈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로. 이제 식당 할 거예요. 요리사 할 거예요.
7: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행복은 처음이에요.
1: 이제 우리 딜도라 팀이 2라운드 1등을 했지만 합계 점수는 달라요. 과연 1라운드 1등 안토니오 팀이 1위를 할지 아니면 2라운드 1등 딜도라 팀이 1등을 할지 영광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4: 후추 안 넣었어요.
8: 꼭 1등 하고 싶어요.
6: 자신 있어요.
9: 1등? 욕심 한번 내봐야죠.
10: 우리 길도라 씨가 1등 하지 않을까?
9: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기대하고 있어요.
10: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
1: 자, 두 번의 대결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1등과 2등 이 두 팀의 점수 차는 단 2점입니다. 와!
5: 아쉽다.
1: 2점 차이로 557점, 559점으로 2점 차이로 지금 1등과 2등이 갈렸는데 코리안 쿡 오프 우승을 차지한 팀은요 바로
6: 1등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인생에서 1등 한 적이 없거든요. 저의 1등 한 것 자체가 원인이 바로 제 옆에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일단은 한국 요리에 자신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큰 칼을 사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1등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어머니.
11: 고맙습니다 어머니.
6: 제가 또 뭐 준비했거든요 어머니.
8: 뭘 준비했어요? 저도 하트.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 있다.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보려고 하는지,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 뭐 어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을 쓰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 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일, 뭐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그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위험.

딸에 대하여는 일본, 대만,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Stone Mountains stretch on endlessly. In the shallow water that gets plenty of sunlight, there is abundance of life. The true owner of this world appears, but its right hind flipper is missing.
1: 얼마 전에 이제 소천지라는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리가 한쪽이 이제 잘린 거북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0: What could have happened to this sea turtle?
1: 바닷속에서 요즘 흔하게 이제 폐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폐그물에 이제 걸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리 한쪽을 잃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0: A discarded net attacks marine creatures like a ghost, permanently trapping them once they get entangled. A shellfish in the discarded net is nearing death, and corals lie slashed and torn. The discarded net can lead to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forcing the creatures to leave.
1: 다시 만난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Our next destination among the Rock Mountains is Yeonsei-myo.

0: 연세미연은 부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